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message to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오이소, 보이소, 영어 하이. 아, 여기 아이고. 하이, 하이, 달콤하이 과일 가게입니다.
1: Hello there. Wow, these fruits look fresh.
2: Wow, welcome, welcome. 맛있겠지예. 과일은 사과가 최고라예. 싱싱함이 그냥 눈에서 티 나옵니다. 띵.
1: Oh, they look amazing. So, how much is it per kilogram?
2: 예? 방금 제 킬로그램 물으신 겁니까?
1: 킬로그램, yes.
2: 아, 근데 이거 말해야 되나?

0: 이거 실은 이 제 몸무게가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1: What? No, no, the fruit.
0: 아, 예전에는요. 제가 사실 78kg이었거든요. 지금은

0: 때요. 500m도 못 뛰겠지만은 와, you know, running difficult, hard.
1: Yes, I know running is tough, but I just want to know the price of the fruit per kilogram.
0: 아, tough, tough해 보입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가 지금은 내가 막 5km도 막 뛴다, 아닙니까? 이게 다 과일덕이라 얘.
1: Oh, excuse me, please. I just want to know the price of the fruit per kilogram. The apples.
0: 사과요? 애플? 아이고, 과일 얼마인지 물어보는가 봐. 아이고, 그거는 킬로당 3,000원. 근데 그 아까 내 몸무게 그 바디 킬로그램, 그거는 비밀입니다. 시크릿 플리즈.
2: 오늘 배워볼 표현. 킬로그램당 얼마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1: How much is it per kilogram? How much is it per kilogram?
2: How much is it per kilogram?
3: 뭐뭐당 얼마라고 할 때 당은 per이라고 합니다. 킬로그램당 1,000원. It's 1,000 won per kilogram. 시간당 60km. 60 kilometers per hour. 한 사람당 한 개. One per person.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킬로그램당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per kilogram?
1: How much is it per kilogram?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4: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e are entering an era where AI predicts traffic congestion, detects disaster risks, and processes, of course, complex administrative duties as well. At the center of this transformation lies spatial information. This data tells us where we are, how we move, and how our urban and natural environments change. It is the essential data required for AI to understand and make decisions about the city. So joining us today is Mr. Seo Yong-chul here in the studio, the 15th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Recently, he published a column sharing his insights on how Busan should prepare for the AI era.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서용철 한국지리정보학회 제15대 회장과 함께하는데요. AI와 공간정보 기술이 우리의 도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국립부경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학장을 맡고 있고 또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15대 한국지리정보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GPS라고 하는 위성항법 시스템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이 GIS를 포함해서 공간정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So he is the Dean of the College of Engineering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nd the 15th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He shares that his academic focus at the university is in space information science, specializing i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more commonly known to the public as GPS, as well a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lso known as GIS. Well, could you tell us about the work you have done so far and the specific research and activities you're currently focusing on?
2: 그동안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셨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고 현재는 어떤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굉장히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 정보를 지도와 연결해서 도시와 자연을 분석하는 기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요즘 핫한 AI가 이제 더해지는 거죠. 최근에는 공간정보 기술을 스마트 시티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다 적용해서 건물의 정보를 담은 BIM이라든가 또 지도 정보를 담은 GIS를 연결해서 도시를 더 독특하게 관리하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제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즉 비스텝의 원장을 역임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같이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대학 연구실 그리고 행정, 정책 현장을 모두 경험하면서 AI 시대에 부산이 과연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얘기 보면 참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to put it simply, his research focuses on technologies that accurately determine location and connect that location data with maps to analyze cities and nature. Currently, he is integrating AI into his field, researching ways to apply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to smart cities and digital twins, and linking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to manage cities more intelligently. And he also mentions that from 2021 to 2024, 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Education Promotion. And having experienced 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ion, and policy fields, he shares that he continuously contemplates what kind of future Busan should prepare for in the AI era,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today. Now, you began serving as a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this year. So could you introduce the association to us and tell us about the role it plays? 네, 올해부터 한국지리정보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이 한국지리정보학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한국지리정보학회.

0: 국회는 올해로서 3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의 대표적인 공간정보 관련 학술단체입니다. 대학 교수나 또 연구자뿐만 아니고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또 국가와 지역의 공간정보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학술단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동하고 또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최근에 뭐 핫한 이슈가 AI인데요. 사실 AI도 아무 데이터나 가지고는 제대로 뭔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0: AI가 도시를 이해하고 위해서는 위치, 지도, 교통, 건물 같은 공간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이런 데이터가 도시를 움직이는 기반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0: 맞습니다.
2: So he introduces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as a leading domestic academic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spatial information, boasting a history of over 30 years. And to put it simply, he describes it as a gathering of experts who study where we are, how we move, and how cities change. Also, he emphasizes that while AI is currently a major topic of discussion, it cannot make proper decisions without appropriate data. For AI to understand a city, spatial information such as locations, maps, traffic, and buildings is absolutely essential, which has made spatial information far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And since taking office as president this year, what major changes and tasks have you been focusing on?
1: 그럼 올해 회장 취임 이후 어떤 변화와 또 과제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0: 네,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집중적으로 생각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네.
0: 그 하나가 AI 그리고 디지털 진시대에 맞는 그런 학회의 연구 영역을 더 넓히는 부분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연구가 논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 큰 미션이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우리 국립부경대에서 중계학술대회를 열고 이런 방향들을 회원과 함께 논의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 학계가 연구와 산업 정책을 연결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연구와 또 이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이 앞으로
0: 맞습니다.
1: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So he shares that he has been prioritizing two main goals and he is focusing on expanding the association's research scope to align with the era of AI and digital twins. And second, he wants to ensure that academic research does not just end as published papers, but is practically utilized in policy and industrial fields by building a structure for closer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of course, corpor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He notes that the association held a spring conference at Bukgyong National University last May to discuss these directions with its members, and he pledged to continue working hard to, of course, strengthen the association's role as a bridge connecting university, research, industry, and policy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Seo Yong-chul here in the studio, the 15th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Now, in addition to being a researcher, you have also led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s a president of the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Education Promotion. In short, it's BSTEP, right? So how prepared do you think Busan currently is to face the AI era?
3: 네, 연구자이면서 또 이제 부산의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BSTEP 원장으로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회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부산은 AI 시대를 맞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부산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AI에 대한 관심도 높고 투자 의지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부산만의 AI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도 앞으로 약 한 4,900억 규모의 AI 종합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규모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부산만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마침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핵심 분야의

0: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결국 앞으로 도시 간에는 AI 경쟁이 더욱더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도시 간 AI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So he shares his view that Busan is currently standing at an important starting line, noting that while interest in AI is high and the commitment to investment is clear, the city is still in the process of building its own distinct AI competitiveness. And he mentioned the city of Busan is pushing forward with a comprehensive AI strategy worth approximately 490 billion won. And he stresses that what matters more than the scale is whether that funding directly translates into Busan's unique competitive edge. Now then, in that case, where should Busan place its bets to win this competition? 회장님, 그렇다면 부산은 어디에서 승부를 봐야 할까요?
0: 네, 그게는 분명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부산은 수도권을 하는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해양 수도라는 강점을 살려야 됩니다.
1: 네.
0: 뭐 항만 물류라든지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해양 안전, 뭐 해양 재난 예측 같은 분야는 부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제가 비슷한 원작으로 일할 때도 가장 중점적으로 역량을 집중했던 것이 흩어져 있는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또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좋은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대학,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행정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때 비로소 도시의 경쟁력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역시 부산만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So to him, the answer is clear. Rather than copying the capital area, Busan must leverage its strength as a maritime capital. He asserts that fields such as port logistics, smart ports,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disaster prediction are areas where Busan can achieve world-class competitiveness. Also, he concludes that good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and a city's genuine competitiveness is only forged when universities, corporations,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public administrations all look in the same direction and move forward together. Now, you are widely recognized as an expert in the fields of GIS and GNSS as well. So could you tell us how this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is actually being used in our everyday lives? 회장님은 GIS와 GNSS 분야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간정보 이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이 기술은 저희 생활과 밀접해 있습니다.
1: 네.
0: GNSS라니 이제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GPS가 미국에서 쓰고 있는 항법 시스템,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걸 통칭해서 GNS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GNSS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GIS는 그 위치 정보를 지도 위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을 때 또 뭐 버스가 지금 어디 좀 올 수 있는 게 확인할 때 우리가 모두 함께 보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죠.
1: 네.
0: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뭐 침수 위험 지도나 산사태 위험 지역 관리 또 그리고 교통량 분석, 신호 체계 개선 이런 데에도 공간 정보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잘 아시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 그럼 드론쇼도 보셨겠지만 드론 그런 정확한 위치 정보가 꼭 필요한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 정보는 단순히 지도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가 정말 매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네. 뭐 서비스 뭐 이런 뒤에도 공간 정보 기술이 함께하고 있었군요. Wow. So he explains that very simply put, right? GNSS is a technology that utilizes satellites to precisely show where you are. And he points out that when we maybe find directions or see how many minutes until a bus arrives, both technologies are working together. And he adds that the same applies to the city itself.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is used in Busan's flooding hazard maps and traffic volume analysis, signal system improvements as well. Noting that industries requiring precise location data, such as autonomous vehicles and drone deliveries, are expanding rapidly, he concludes that spatial information is no longer just a technology for making maps, but has become a crucial foundational technology that drives the entire entire city. Well, in a recent column, you introduced the concepts of smart cities, digital twins, and AI transformation, AX. So could you briefly explain what they mean and share some everyday examples? And also, why are cities around the world paying so much attention to these technologies? 최근 칼럼에서 스마트 시티, 그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 대전환이란 개념을 소개하셨는데요.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개념인지,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네. 활용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요 정도 단어는 최근 워낙 많이 핫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교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환경, 안전 같은 문제들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거죠.
1: 네.
0: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도시를 컴퓨터 안에 그대로 만들어 놓는 그런 기술입니다.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교통이 어떻게 달라질까, 또 집중호우가 온다면 어디까지가 침수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현실적이 보기 전에 시뮬레이션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 네.
0: 거기다가 AX, 소위 말하는 AI의 대전환입니다. AI를 사용해서 도시의 어떤 큰 변화, 전환을 시켜주는 AI화 시켜주는 것을 이제 AX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도시가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AI가 스스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가장 좋은 대응 방안까지 제안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외국 사례는 싱가포르의 뭐 버추얼 싱가포르 또는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스마트 빌리지 이런 것들도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만든 도시의 사례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가 여기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도시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교통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렇고 재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긴 뒤에 대응하는 도시보다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도시가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럼요. 이 미래의 기술처럼 들렸던 이 개념들이 이젠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도 놀라운데요. So he explains that a smart city uses data to efficiently manage urban issues like traffic and safety. A digital twin builds an exact replica of the physical city inside a computer, allowing officials to simulate things like traffic changes before building a new road or test where flooding might occur during heavy rain. Also, AX or AI transformation takes this a step further by adding AI so that the system can analyze data, predict the future, and suggest the best responses on its own. Ultimately, he believes that cities capable of predicting and preparing for problems in advance will hold the competitive edge over those that just react after things happe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Seo Yong-chul here in the studio, the 15th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Now, you also stressed the need for an AI strategy that leverages Busan's strength as a maritime capital. So what would an AI model that uniquely belong to a Busan look like? 이 부산이 해양 도시라는 강점을 살린 AI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부산만이 만들 수 있는 AI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요?
0: 세계 여러 도시들이 데이터를 단순하게 모으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 AI 도시를 운영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이 수도권과 똑같이 AI 전략을 추진해서는 차별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 네.
0: 부산만의 강점을 살린 AI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강점은 바로 해양입니다.
1: 네.
0: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을 갖고 있고 또 조선과 물류, 해양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 부산입니다. 그렇다면 AI도 그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AI가 컨테이너 이동을 최적화하고 또 선박의 입출항을 예측해서 물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또 태풍이나 해일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침수 위험 지역을 미리 예측하고 또 시민에게 알려주는 그런 AI 기반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부산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제가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런 재난 조기 경보 서비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뭐 민선 국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극 항로.

0: 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스마트 해운 또는 친환경 선박 운항 같은 분야에서도 부산이 충분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결국 부산 AI는 해양 AI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부산만의 강점을 또 살린다면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느껴지는데요. So he emphasizes that Busan cannot differentiate itself by simply copying the AI strategies. It must build a strategy around its greatest strength. As we mentioned, it's the ocean. And given Busan's world-class port and its heavy concentration of shipbuilding, logistics, and maritime industries, he argues that AI development should be concentrated in these sectors. Also, AI-based disaster response systems that predict flooded areas during typhoons or tsunamis and alert residents are vital technologies that link directly to citizen safety. He adds that as Arctic shipping routes fully open in the future, Busan can lead the world in smart shipping and eco-friendly vessel operations as well. So he concludes that Busan's AI must embrace a clear identity as maritime AI to secure its competitive edge over other cities. Well,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what kind of capabilities should Busan's youth develop? And what role should universities play? What kind of cooperation needs to happen among businesses and public institutions? 그럼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지, 또 지역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기업과 공공기관과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0: 네, 요즘 누구를 만나서 이제 자리만 가지게 되면 흔히 나오는 게 이제 AI 때문에 불안하다, 큰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앞으로 AI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라기보다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해양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AI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도시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가지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AI 자체보다 자기 전공과 AI를 연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지금 현재 대학도 교육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실제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직접 분석시키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제가 소속하고 있는 북경대학도 지역기업 그리고 공동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또 연구 성과가 실제 기술이전 그리고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청년이 부산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Busan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he frequently hears concerns from students and others who feel anxious about AI, but he views the situation differently. He believes that moving forward, the ability to utilize AI effectively will matter much more than the ability to build it. And to support this, he notes that university education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He emphasizes the need to move beyond classroom theory and expand education that allows students to directly analyze real-world data provided by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to solve actual problems. And he concludes that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young people can learn, grow, and find good jobs right here in Busan is a true starting point for the city's AI competitiveness. And it's already time to wrap up. So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2: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이렇게 부산정보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AI 공간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렵고 먼 미래의 기술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길을 찾고 버스를 이용하고 또 배달 서비스를 받는 이 일상 속에서도 이미 AI와 공간정보 기술은 저희들이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분명한 강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1: 네.
0: 여기에 AI 그리고 공간정보 기술이 더해진다면 단순히 부산이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부산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침 오늘 민선국이 부산시가 새롭게 출범하는 날이기 때문에

0: So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core detail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중국 정부가 일본 기관과 기업 40곳에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품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1: 예, 중국 상무부는 일본 기관 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곳은 군사력 증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수출 통제 명단에, 그리고 나머지 20곳은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의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른 기관과 기업에는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미 진행 중인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상무부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그렇군요. So China's Ministry of Commerce announced new export control measures targeting 40 Japanese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20 of them were placed on an export control list for alleged involvement in military buildup, while the remaining 20 were added to a watch list due to concerns over verifying end users and uses. And in principle, the export of Chinese dual-use items to entities on the control list is now prohibited, and any transaction already underway must be halted immediately. Exceptions require separate approval from China's Ministry of Commerce. Well, how is China explaining the background of this measure, and how do you project this will affect future economic relations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예, 중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중의 경제 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1: 예,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국익보호 그리고 국제 비확산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재군사화와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이번 규제가 일부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일간 정상적인 경제 무역 교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수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서 관련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와 거래 절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I see. So the Chinese government framed the measure as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protecting national interests, and fulfilling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It specifically singled out Japan's remilitarization and military expansion as a driving concern, issuing pointed criticism of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China indicated that because the restrictions target specific companies rather than the broader relationship, normal trade between China and Japan should not be significantly affected. That said, export screening in the defense and high-tech sectors is expected to become considerably more rigorous, which will likely have a real impact on supply chain management and transaction procedures for companies in those industries as well. Now,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A light aircraft has crashed into the CITIC Tower, Beijing's tallest building. Could you walk us through what happened? 다음 소식 볼게요. 베이징 최고층 빌딩인 CITIC Tower에 경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고 경위부터 전해 주시죠.
1: 예,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5시 55분쯤 베이징 차오양구상공에서 발생했습니다. 2인승 경량 스포츠 경비행기가 비행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높이 528m의 CITIC타워 외벽과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조종사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건물 외벽의 유리 커튼홀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초고층 빌딩에 항공기가 충돌한 이례적인 사고에서 중국 정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0: I see. So the accident occurred over Chaoyang District in Beijing at around 5:55 p.m. on the 26th. A two-seater light sport aircraft suddenly changed direction mid-flight and collided with the exterior of the 528-meter-tall CITIC Tower. The crash killed one pilot and injured 13 people, and a portion of the building's glass curtain wall was damaged. It's an extremely unusual incident given how rare it is for an aircraft to strike a skyscraper of this scale. So what is the reason this accident is drawing particularly high attention? 이번 사고가 특히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예, 베이징 도심 상공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이어서 경비행기가 도심 한복판까지 진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사고가 난 CITIC 타워는 중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주요

0: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겨운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0: 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3: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steak 술인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at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

이게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we live life, we sometimes walk on unexpected roads. Some people call this a crisis, and some people actually call this a new beginning. Today on Open Heart, we're joined by someone that loves even these ups and downs in life. Please welcome painter, artist Kim Hyo-chan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김효찬 작가입니다. 회화 그리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0: 와우,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Welcome to the studio of Heart Attack. We did hear that it's your first time on radio, so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라디오 출연이 오늘 처음이신가요?
1: 예. 예.
0: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1: 기쁘죠.
0: 떨리시진 않으시죠?
1: 예, 별로 그런 거에 이렇게 떨지 않아가지고.
0: Oh, okay. It is his first time on radio, but he feels really happy, and actually he's not nervous.

0: nervous at all. He's not somebody that gets nervous a lot of the time, so we'll be having a lot of fun. Firstly, we did introduce you as a painter, as an artist, but you are doing a lot of things. So could you introduce to us what kind of works that you do in general?
1: 일단 저희가 화가이시라고 소개를 했는데 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떤 작업들 좀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일단 화가니까 이제 개인 그림 그린 다음에 뭐 갤러리 같은 데다 전시도 하고요. 그리고 일러스트 작업도 하고 그리고 그림책을 제가 쓰고 그리기도 해요. 몇 년 전에는 네. 소설도 단편으로 써가지고 소설도 단편으로 몇 권 냈고 그리고 그 소설 하나 한 편을 그 극단에 연극으로 올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독립만화도 그렸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냥 엄청난 아티스트 그 자체이시네요. 모든 걸 하고 계신. Oh, okay. So he does, of course, as a painter, make his own artworks and he does exhibitions for those. He's also an illustrator. He's written and also drawn illustrated storybooks as well. He also wrote some short stories in the past and published them, which one of them later on became a script for a script dialogue for a show that they actually played at a theater. I am curious to know what kind of storybooks you have worked on because we do have a bunch of books in front of me. 일단 제가 무시할 수가 없는 이 책들이 제 앞에 있는데 예, 예, 예. 직접 작업하신 책들인 건가요?
2: 그렇죠.
0: 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책들인가요? 네.
2: 일단은 제가 그 뭐죠?
0: 네.
2: 그 실용서나 이런 건 놓고 왔고요.
0: 네.
2: 그림책 위주로 갖고 왔어요.
0: 오.
2: 그리고 이거는 나는 나는이라는 그림책이고요.
0: 네.
2: 그림 제가 다 썼고 그리고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할까요? 해볼까요?
0: 네네 좋아요.
2: 요거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되게 개구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0: 네.
2: 쉬는 시간에 선생님 친구하고 과하게 좀 까불다가 그때 선생님들이 좀 때렸거든요.
0: 네.
2: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있었는데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생각에 친구하고 떠들던 나하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내가 다른 나인 거예요. 3학년 때 그 생각을 처음 해가지고
0: 네.
2: 평생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답을 못 찾고 있다가 그 불교 관련 서적에서 비슷한 답을 얻어가지고
0: 네.
2: 그러니까 나의 자아는 내가 그냥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에 의해서 이렇게 부여된다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날 때의 나와 친구랑 있을 때의 나와 그러고 우리 사회자분과 지금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다른 모습을 내가 하고 있고
0: 네.
2: 그 스펙트럼이 사회적인 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가 하루를 지내면서
0: 네.
2: 처음에 이제 엄마랑 싸울 때 나와
0: 아.
2: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놀 때 나가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0: 계속 바뀌는
2: 네,
0: 나야.
2: 선으로 그린 거는 겉보기에 나고
0: 네.
2: 여기 채색으로 된 게 이제 내 내면의 나인 거죠. 이렇게 한참 하다가 친구하고 놀고 뭐 이제 혼자 남게 됐어요.
0: 네.
2: 근데 엄마랑 싸우고 나왔으니까 집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0: 오, 네.
2: 골목에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하루 동안 있었던 자기가 변했던 걸로 변신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0: 네.
2: 왜냐하면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무서운데 아빠가 와가지고 뭐 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아지로 변하는 거죠. 그래갖고 강아지 같이 쫄래쫄래 따라와서 엄마도 화가 다 풀렸고 그래갖고 따뜻한 저녁을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0: 울겠는데요, 읽다가. Oh wow. Okay, so his first storybook that he just introduced for us, it's called 나는 나는, and he said that when he was younger, he was a troublemaker, and so he remembers in third grade, he got in trouble at school because he was just goofing off, and he realized that as his teacher was punishing him, that he felt like he had another identity, another ego than the one that was goofing off, and as he grew older, he learned something. From Buddhism, how they say your identity is completed by another person in your life, another being that you are with. For instance, because we met for the first time right now, we're completing this identity right now because of each other. When you're with your mom, your friends, with your lover, whoever it is. And that is where he got the inspiration for this book. He wrote and illustrated everything in this story. And so this is a story about how a child goes through its day or their day and wherever they are, they're being another identity created by the environment and people they are surrounded in. So that is one of the storybooks. Well, we should talk about

0: More of your storybooks, maybe every time we finish a song break, because I do want to get to more of them. So this is one of the storybooks that we introduced. 저희 다른 동화책 얘기 듣고 싶은데 오늘 또 질문들도 너무 많아서요. 노래 조금 나중에 들으면서 최대한 저희 많이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1: 알겠습니다.
0: 일단은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작가님, 그럼 언제부터 그림을 시작하신 건가요?
1: 제가 그못 믿으시겠지만 2살 때 기억 붙어 있어요.
0: 두
1: 네,
0: 살이요?
1: 엄마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차에 모시고 살던 곳을 찾아갔어요.
0: 네.
1: 근데 거기 재개발이 됐음에도 거긴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갖고 2살 때그 기억부터 있고 2살 때도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0: Okay, he says that you wouldn't believe this, but he actually has his memories from when he was two. His mother doesn't believe him as well, but they went back to where they used to live in, and he could remember everything, and that's when he was drawing. You know, he just remembers himself drawing. 그럼 어릴 때는 어떤 그림들을 그리신 건가요?
1: 어릴 때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린 아이들은 누구나 머릿속에 있는 걸잘 그리려는 욕심이 없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스토리를 그냥 재미로 그리거든요.
0: 네.
1: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0: Oh, okay. When he was a child, he just drew everything that was in his mind, in his brain. He is teaching children nowadays as well. And when you're a child, you don't try to draw nicely. You don't try to make anything perfect. The goal is more of putting everything inside your brain outside. So just drawing everything that is in your imaginary thoughts and everything that's inside of you. So he thinks that's what he was doing as well. But actually, you didn't major in art. 근데 전공은 또 미술 쪽이 아니세요.
1: 네, 그게 제가 일단 난독증이 좀 있어가지고
0: 네네.
1: 공부를 너무 못했고
0: 아.
1: 그러고 집안 형편이 그렇게 썩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0: 네.
1: 그 미대는 둘째 치고 그 학원도 못 다녀봤어요. 그럼 평생 그냥
0: 오.
1: 혼자 익히고 혼자 배운 그림이에요.
0: 오. 근데
1: 네.
0: 거기서 오는 또 장점이 있었나요?
1: 뭐 제가 학교를 안 다녀봤으니까 그 미대를 안 다녀봤으니까 그냥 들은 얘긴데 어떤 분한테 이렇게 그림을 사서 받는 과정에서 그 그림이 어쩔 수 없이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그림이 그때그때 그림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0: 네.
1: 되게 자유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얽매이지
1: 네,
0: 않고
1: 얽매이지
0: 또 틀에
1: 않고.
0: 박히지 않은
1: 예.
0: 그림을 그리실 수 있군요. Okay, he says that yeah, he didn't major in art, but other than that, he just didn't even learn drawing at all. He didn't go to academies, he didn't get tutors. He said that he is dyslexic. He has dyslexia, so it was harder for him to try to study, and so a lot of things like family environments, he couldn't major in art or go to an arts school, but because of that, he thinks that he's able to be more free when portraying his artwork, and he just draws whatever way he wants to, whenever he wants to, because he's not locked up inside of a box. Okay, I want to also ask you about your debut story as well. 그러면 데뷔하게 되신 계기도
1: 예.
0: 궁금해요. 화가로 정식적으로 데뷔를 하신 건 언젠가요?
1: 일단 일러스트 작가하고 화가로 데뷔된 연도가 얼추 비슷한데요. 먼저 일러스트 작가로 데뷔하게 된 거는 제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0: 네.
1: 예, 사업하고 있는데 이제 한겨레 출판사, 한겨레 신문이죠.
0: 네.
1: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컬럼을 실는데 너의 그림을 넣고 싶어 하더라. 그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사업하고 있었으니까 몇번 반려를 했었는데
0: 네.
1: 그래도 꼭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러스트를 처음 신문사에서 괜찮은 가격으로
0: 네.
1: 하게 되었고 그리고 회화 작가는 일단 우리 와이프가 계속 이렇게 등을 떠밀었어요. 언제 그림 그릴 거냐 도대체. 뭐란 분 같은 여자분들 같으면 무슨 그림이냐고 빨리 돈이나 벌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와이프가 그렇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러던 와중에 어떤 갤러리를 갔는데 이제 그냥 얘기를 꺼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나도 좀 전시 좀 한번 해봅시다. 모르는 갤러리 관장님한테 그랬고
0: 네.
1: 어디 핸드폰 봅시다 해가지고 보더니 그럽시다 하고 그냥 하게
0: 와우.
1: 된 거예요. 그래갖고
0: 엄청
1: 예.
0: 쿨하게.
1: 그리고 그 길로 회사를 이제 한달 동안 정리를 하고 그러고 바로 이제 회화 작가로 나서게 됐죠. 그 당시에 그 갤러리 관장님은 지금도 절친으로 지내고 있어요.
0: 와우, 그 인연이
1: 예.
0: 아직도. 저는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요. 신문사에서는 어떻게 작가님을 알고 컨택을 한 건가요?
1: SNS에 조금씩 올리고 있었는데
0: 아.

0: Some of you guys during the song break were probably like, what is he doing and what is Iris doing? But oh my God, I have gotten the amazing honor for our artist today to draw me. And it's actually really cool because not only was it a quick sketch, he drew it in one line. He never let the pen never left the paper. So let me show you guys. Doo-doom, doo-doom. Ta-da! That's Iris in one line. My fluffy hair, 저의 머리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해 주시고요. 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인도 해주시고, he even got an autograph as well. So,
1: 팬분들한테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0: 너무 너무 예쁜데요. 저희 밖에서 제가 이제 제작진분들 반응을 봤는데 네. 딱 하자마자 입 모양이 똑같으셨어요. 와, 이 입 모양을 제가 봤는데.
1: 다행입니다.
0: Wow, look at this. Thank you so much. Speaking of one-line paintings, you also have a storybook in this concept as well.
2: 이걸 한 번도 안 떼고 그리셨다고 하셨는데 이 책도 비슷한 컨셉으로 네. 그리신 거라고 하셨죠?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이 책 전체를 한 번도 안 떼고 그렸고요. 원래는 진짜로 한 번도 안 떼려고 긴 종이를 찾았는데 네. 긴 종이가 없어가지고
0: 그렇죠.
1: 이 종이를 이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렸고 그러고 그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는 어쩔 수 없이 뗐어요.
0: 네네.
1: 근데 한 페이지 계속 그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같은 전 페이지하고 같은 높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0: 네.
1: 여기서 끝나면 여기로 넘어가고
0: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1: 그리고 고양이가 산책하는 고양이 눈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 그 아까 말씀드린 나의 자아는 너에 의해서 있다는 게 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하고 연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연관이 있다는 연결돼 있다는
0: 네.
1: 그거하고 뜻이 통하고요. 그 뜻을 좀 뭐 어떻게 하면 좀 저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연결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을 안 떼고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하루 종일에 고양이가 본 모습들을 와우. 그려봤습니다.
0: 와우. 네. Okay, so this book is what he mentioned. He just drew it in one go. He wanted to get a really long paper to do everything at once, but he couldn't find any. So he actually just connected all of the papers together and then he went drawing. It's about a cat going on a walk and seeing the world from the cat's perspective. 너무 귀여운데요, 정말. 네.
1: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0: 정말 보기만 해도 저 손이 네. 벌써 아파오거든요.
1: 이거는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그릴 수가 없고 머릿속에 네. 사진 찍어놓은 거를 이제 손으로 그냥 꺼내야지 그릴 수 있는.
0: 와우, 네, 기억력도 엄청 좋으셔야겠네요.
1: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 보면은
0: 네.
1: 그게 그 모양, 그 풍경이 사진 찍히는 게 아니라
0: 네.
1: 그 뭐 골목이면 골목이라든가
0: 네.
1: 이런 것들의 패턴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0: 네.
1: 그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랬어요.
0: 와우, okay. 네. He says that, you know, he couldn't even look at pictures when he was drawing this, so everything was just inside of his head. And ever since he was younger, it was just kind of like taking a picture with his eyes. So I was like, wow, you must have good memory as well. I do want to make a short announcement for you guys, everybody listening. We're actually going to be learning some tips on how to draw a cute illustration today after a few minutes. So right now is your chance to go get some paper and pens.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조만간 아주 곧 그림을 또 직접 그려보는 시간도 가질 거기 때문에 지금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은 그냥 종이와 그냥 네,
1: 펜
0: 아무거나 이렇게 가져오시면 저희 조금 있다가 작가님에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more into the interview while we wait for you guys to go grab your paper and pens. You said that a lot of people... No, actually, I want to ask this question instead. A lot of people say, I'm not a good artist. I can't draw. But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2: 그림을 그린다는 게 사실 그 재능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림을 잘 그리고 싶고 네. 근데 아, 난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지?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2: 작가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끝까지 안 그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면 다 예뻐요. 되게 신기한 게
0: 네.
1: 뭐 어른이 되면은 아이들보다 무조건 웬만한 건 더 잘하잖아요.
0: 네.
1: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유독 그림만 아이들보다 못 그려요.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0: 네.
1: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신기했는데 보니까 그림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림이 망가지더라고요.
0: 아.
1: 똑같이 그려야겠다는 욕심이 그림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2: 그럼 조금 내려놓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1: 내려놓고라기보다 그림을 똑같이 그리려는 목적이 있으면 일이 되거든요.
2: 아.
1: 즐기는 그림으로 그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2: Okay, he says that most of the times adults are better skilled at things than children. But he says when it comes to drawing, it's not the same because children are better. And he says you're not a bad drawer, you're not a bad artist, you're just not finishing your drawing. He says don't try to make something perfect. Don't try to draw something just the way as it is in your eyes. Just try to just draw and finish and it's all going to be nice. Can you give us some tips as well? If you want to draw, what are some rules to keep?
0: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이것만 꼭 지켜라 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1: 일단 똑같이 그리려는 욕심을 무조건 버리셔야 되고
2: 네.
1: 그리고 선을 길게 쓰세요.
2: 선을 길게요?
1: 네, 그냥 이렇게 소묘하듯이 이렇게 탁탁탁탁 네. 내려치면은 그림이 거칠거칠하고 되게 지저분해요. 그리고 선을 짧게 쓴다는 거는 관찰을 길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긴 선을 그리려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되게 관찰을 깊게 해야 되거든요.
2: 네.
1: 선을 길게 쓰고 똑같이 그리려는 욕심을 버리고
2: 네.
1: 그러고 마지막으로 시작한 그림은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끝까지 완성해서 그리세요.
2: 굉장히 오늘 찔리는 인터뷰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가끔 일부 방송에서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요즘 일러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저희 청취자분들 보실 수 있게 그림을 좀 종종 그리는데 좋은 이야기를 잘 못 듣거든요.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오늘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He says that something that's important is of course number one, don't try to make it all perfect and the same as you see it. Number two, draw longer lines. If you're drawing shorter lines and just brush strokes with your pencil, it means that you're not examining as much. If you're examining, then your strokes are going to be longer. And then he also mentioned that, once again, don't think about making this work. What's important is that you're enjoying what you're doing. And I said, wow, I'm kind of, you know, guilty because I've been drawing on heart attack time to time and none of the listeners really say anything nice about it. So I was like, but I'll learn a lot today. Okay, then how about your taste? What kind of drawings do you like?
0: 작가님 취향도 좀 궁금한데요. 작가님은 어떤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1: 제 그림 말고 다른
0: 네, 어떤 뭐 느낌이나 어떤 유형의 그림들?
1: 저는 일단 제 그림을 그릴 때
2: 네.
1: 좀 많이 어두워요, 그림이.
2: 아.
1: 그리고 그 어두운 게 좋아서가 아니라
2: 네.
1: 제가 뭐 비관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에서 되게 그 힘든 사는 거 자체가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2: 네.
1: 그거를 용감하게 가감 없이 그 모습을 그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어느 날. 이게 갤러리나 아트페어 같은 데 나가면 그림들이 다 해맑고
2: 네.
1: 예쁘고
2: 네.
1: 그러면 나 하나쯤은 그 삶을 직시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면도 있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용감한 그림이
2: 네.
1: 좋습니다.
2: 용감한 그림이요?
1: 네.
2: Okay, he says, oh, if you ask me what kind of drawing, well, to think about what I do, he says that a lot of his works are a little bit on the darker side, not because he's a pessimistic person, but because he thinks that sometimes that is the reality of life. Not everything's going to be

0: happy and not everything's gonna be just vibrant. But if you go to art fairs, a lot of illustrations, a lot of drawings are just bright and happy. And he thought, maybe I could be one of those people that portray more of the raw realness of life. And so that's what he's been doing with his drawings. I also want to see more of your works as well. And we did connect our tablet to our screen so we can share with our listeners. 저희 또 작가님 다른 작품들도 보고 싶은데 혹시 앞에 태블릿으로 네, 그림들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1: 아, 그럴까요?
0: 네.
1: 그 이게 화면에 어떻게 나오죠?
0: 누르시면 저희가 화면에 아, 연결을 할 거여서요.
1: 아, 이게
0: 눌러 주시면 됩니다.
1: 네. 아, 요게 작품이 있고요.
0: 오. 네.
1: 이거는 제가 6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원래 되게 꼼꼼하게 그림을 섬세하게 그리는 편이었는데
0: 네.
1: 지금도 아직은 가능해요. 근데 몸이 점점 굳어가고 나빠져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몸이 많이 굳어지면은 그 이후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0: 네.
1: 이 그림은 이제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먹물이나 잉크를 쏟아 부어가지고 마르면 이제 그 패턴이 생기잖아요.
0: 네.
1: 그럼 그거에서 이제 제 몸을 최소한으로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그려내는 작업이고요.
0: 와.
1: 이거는 보시면 여기 발가락 있잖아요.
0: 네.
1: 발가락은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물이 잉크가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린 건 이쪽에 손가락 세 개밖에 없어요.
0: 네. 오, 와우.
1: 그래가지고 이걸 했고, 그리고 이걸 그렸을 때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은 제목을 왜 이걸로 붙였냐면은 제가 이제 마치 커밍아웃 하듯이
0: 네.
1: 친구들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아, 나 파킨슨병 진단 받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막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더니
0: 네.
1: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도라고 이렇게 뭔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아이가 아파.
0: 네.
1: 사실은 나도 아내가 아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그런 뭔가 고통스러운 거를 지고 짊어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큰 오히려 그 그냥 상투적인 위로보다 훨씬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 이거를 이게 지금 머리가 없는 그림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지금 머리 없이 이렇게 하체만 보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처지도 당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작품이에요.
0: 와우, wow, 네. very deep. 굉장히 색깔은 굉장히 오묘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뭐 예쁜 색깔인데 되게 신기한 그림인 것 같아요. Okay, he introduced this project that he worked on. He actually mentioned that he was diagnosed with Parkinson's and of course, obviously, it does affect him on how he's drawing. And the way that he drew this is he used ink to just flow down on the paper and then he added a little bit of the drawings, like the fingers. If you see the toes, the details, those are actually just a reflection of what the ink did itself. And he tried to use less action as possible. And he mentioned that the title, I'm no different than you are, or vice versa, you're no different than I am. The title indicates how when he was confessing to a lot of acquaintances that he had, that he was diagnosed with Parkinson's, people weren't reacting with, oh, are you okay? Like, oh, I'm supporting you. I want to comfort you. But instead, more people said, actually, I have something to confess as well. I'm having a hard time with this, or my children are sick with this, or, you know, my wife is sick with this. So that's why he made this project. And also, you only see the lower half of the body, which indicates that you don't really know who it is because you can't see the face. So it is a really deep project, and I really like it. Could you introduce one more for us? 다른 작품도 또 소개시켜 줄 수 있으실까요? 네.
1: 어떤 걸 해볼까요? 요걸 해볼까요?
0: 와우, 이건 어떤 그림인가요?
1: 아, 요거는 착한 사람들은 저녁 새처럼 집으로 돌아가고라는 작품이고요.
0: 오,
1: 이 네. 제목이 좀 길죠? 그리고 제가 그 작업실이 세 개 있는데
0: 네.
1: 세 군데 있는데 한 군데 두 군데가 이제 1층이에요. 1층인데 그 저녁 때가 되면은 새들이 집에 가는 거 혹시 아세요?
0: 그런가요? 전 네. 처음 들어보거든요.
1: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이게 새가 되면 물론 야행성 새도 있지만 낮에 활동하던 새들은
0: 네.
1: 우리 퇴근 시간 정도쯤 돼가지고 엄청 크게 울면서 집으로 가요. 근데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숲속 어딘가 봐요.
0: 네.
1: 근데 얘네들이 울면서 가는 게 진짜 울면서 가는 건지 기뻐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새소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0: 네.

0: 그래가지고 새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 쟤들은 되게 신나게 집에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간대에 똑같이 사람들이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작업실 앞에.
1: 네.
0: 근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이제 지면은 이제 늑대와 개 시간이라고 이제 푸르스름 해지잖아요.
1: 네.
0: 골목 끝에 가로등이 들어오기 전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그 끝에 가면 왠지 그 사람들이 쉴수 있는 집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괜히.
1: 네.
0: 그래서 아, 진짜 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나빴을 테고, 뭐, 작은 잘못들을 했겠죠? 우다능단이나 뭐 이런 거.
1: 네.
0: 작은 잘못을 하고 대부분 선량하게 살았을 착한 사람들이, 그 지친 몸을 갖고 쉴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린 건데, 이게 다리가 지금, 몸통은 새인데 다리는 지금 사람 다리예요. 뒤쪽으로 안 꺾이고 앞쪽으로 꺾이거든요, 무릎이. 다리는 사람 다리를 붙여놓은 거고, 그래가지고 착한 사람들은 저녁새처럼 집으로 돌아가고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1: 저희 모두에게 집이 있길.
0: 마음의 집을 말하는
1: 와우,
0: 거죠.
1: 마음의 집. 와우. Okay, so he explained this project as well. So it's called the project is called All Nice People Go Back Home. And he asked me, "Did you know that birds they all go back home at night?" And I was like, "No way! I never heard about that." But apparently, when it's nighttime or so-called time to go back home, birds do go back home. And he thought that a lot of us humans, you can see us all go back home and walking towards where they came from, but unlike birds that just chirp away when they're flying, their footsteps, the human footsteps, it's so draining and it feels like they're just so tired and exhausted. So he was hoping that everybody that's going back home at that time, he's hoping that they all have some place to belong. They all have a cozy home, not just literally, but for them inside, emotionally, somewhere where they can mentally actually take a rest. So you see, the body is of a bird, but the legs are actually of human because it bends the way that human legs bend. So that is this project that he explained for us. SRD Branding says amazing, and Ricky says his work is very expressionistic. 너무 표현이 좋은 그림들인 것 같다. SRD says the shadow looks so menacing. 그림자까지도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청취자분들이
0: 아유,
1: 적어주고
0: 감사합니다.
1: 계세요. 너무 센치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너무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고, 아까 그 먹이나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들, 그런 것들로 작품을 만드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다 해주시고요. Aerosol Day says such an inspiring interview. 너무 영감을 많이 받고 가는 인터뷰라고도 적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번엔 저희 한번 혼나볼까요? 작가님에게? 저희 훈훈했으니까. Okay, guys, now it's time to actually get scolded by our teacher because he is also a teacher. 실제로 또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가르치고 계신데. 그럼 저희 일단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희
0: 저는
1: 이렇게.
0: 혼내질 않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모든 사람들이 더잘 그리거든요.
1: 10분 후에 어떤 반응이실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0: 일단은 그러면은
1: 네.
0: 그 뭐죠? 배우기 전과 배운 다음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1: 오,
0: 되니까
1: 네.
0: 저를 무작정 한번 그려보시죠.
1: Okay, number one, everybody, we're all going to draw our artist today, and he says that we're going to do a before and after of how well you improve. So we don't have plenty of time. I'm going to try my best.
0: 제가 14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엄청난 그림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처를 안 입으니까
1: 네.
0: 네, 그냥 편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0: 네.
1: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제 핑곗거리를 늘어놓는 건데, 해보겠습니다. 지켜봐주고 계신 게 참. Okay, guys. Everybody draw our teacher right now. I can't be the only one who does this. 노래라도 들을 걸 그랬나요? 제가 너무 민망한데. 사실 제가, 좀,
0: 잘 그리실 것 같아요. 정말로.
1: Okay, he says that he thinks I'm gonna do a good job, but we shall see. We shall see. 저는 제 그림
0: 그거 좋은
1: 좋아합니다.
0: 자세예요. 정말 좋은
1: 저는
0: 자세.
1: 좋아하는데.
0: 이따 사인해가지고 주실 거죠?
1: 아유, 네.
0: 네,
1: 그때
0: 그렇죠.
1: 죄송한 것 같은데요.
0: <그쵸?
1: 아,
0: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1: I am a little
0: 이거 갖고 가면 우리 학생들이 난리가 날
1: 네.
0: 겁니다, 아마.
1: 그랬으면 좋겠네요.
0: 근데 잘
1: 오케이.
0: 그리신다.
1: Okay, I'm trying my
0: 정말로,
1: best right
0: 정말로.
1: now.
0: 오!

0: 어렸을 때 그림을 배워보셨나요?
1: 배웠다고 해야 할... 제 예술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네, 미술 수업을 몇 번 듣긴 했었어요.
0: 아이고야, 내가 피곤하구나. 그래서 그림... 어저께 좀 새벽까지 작업을 하긴 했어요, 제가. 관찰력이 좋으십니다.
1: He says, do I look tired right now? Okay, 저희 곡 차... 코 입만 하면 되니까.
0: 예. 눈이 아주 흐린. 잘 그리셨는데 되게 불쌍한 아저씨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1: He says you did do a good job, but I don't look quite happy in it. Okay. 네. 저 다 했습니다.
0: 되게 잘 그리셨어요.
1: 타다! This is Iris's illustration.
0: 잘 그렸습니다. 박수.
1: 괜찮은가요?
0: 진짜 잘 그리셨어요.
1: 한번 이렇게 옆으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Iris's illustration.
0: 표정을 짓겠습니다.
1: 자, 작가님, 저희 얼른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0: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저녁새처럼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1: He feels like he has to go home like the birds. Okay, 저희 이제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하는 건지.
0: 일단 인물을 그릴 때는 드로잉으로 사람을 똑같이 그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금방 그리는데. 그 캐리커처의 기법을 따와가지고 그리면 되고요.
1: 네.
0: 선을 길게 쓰는 건 참 잘해주셨고, 그러고 사람을 그릴 때는 그 사람 얼굴의 특징을 세 가지를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1: 오.
0: 딱 봤을 때 처음에 느껴지는 그 느낌. 네. 세 가지를 잡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그 사람 얼굴 형태예요.
1: 네.
0: 얼굴 형태.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지금 강사하기 참 좋은 게 제 얼굴이 초급자용이에요. 지금 정말 쉬워요.
1: 오케이.
0: 네. 그리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얼굴의 특징이 뭔가요?
1: 지금은 안경이 굉장히 안경. 포인트고요.
0: 얼굴 형태는 어떤가요?
1: 예쁘신데요.
0: 동그랗죠. 동글동글하죠.
1: 그런가요?
0: 네, 아닌가요? 남자 얼굴 치고 상당히 동글동글한데.
1: 오케이, 일단 네.
0: 동글동글하네.
1: 오케이, 오케이.
0: 그죠?
1: 오케이, 네, 그러면.
0: 자, 얼굴이 보세요. 그냥 기교를 부리지 마시고 보시면은 얼굴이 동그라면은 당분간은 그냥 동그랗게 그리시면 돼요.
1: Okay, he says, when you're drawing someone, try to look for three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start off with their face shape.
0: 동그라미가 이렇게 짜부러져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1: Okay, let's draw a circle.
0: 동그라미인데 계란형으로 그리면 약간 곤란해요.
1: 제가 그럼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0: 아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납작공한 게 차라리 나아요. 네, 됐습니다.
1: 오케이, 네.
0: 안경이 특이하죠?
1: 네.
0: 근데 제가 안경이 집에 이거 말고도 10개가 더 있거든요.
1: 네.
0: 그럼 그거를 바꿨을 때마다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오.
0: 안경이 특이하면은 크게 그리거나 작게 그리면 돼요.
1: 네.
0: 선택해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1: Okay, if they have something like an accessory, then either draw it really big or really small. I'm gonna go small right now.
0: 육각형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크게 그리면 돼요.
1: 네. 이미 그렸기 때문에.
0: 자, 그죠?
1: 네.
0: 그리고 머리가 없죠?
1: 네.
0: 그럼 요거를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은, 자, 여기까지 그렸는데도 그 사람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 그림은 이미 망한 거예요. 어떻게 명암을 넣고 색을 칠해도 안 돼요.
1: 네.
0: 여기 그렸을 때 딱 하면,
1: 오!
0: 김효춘 작가다, 그죠?
1: 오케이.
0: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네. 특징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세하게 그리면 마이너스가 돼요. 안 그리든지 대충 그리든지 그걸로 표정을 그리든지. 그리고 저는 눈썹은 대충 그리고 동공은 안 그리고 콧구멍만 그리고 입을 그려보겠습니다.
1: 와우.
0: 자, 이렇게 그려도 그리죠.
1: 네.
0: 네. 이렇게 그리면은 정말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1: He says, don't go into detail. Just make sure you have the three bold characteristics and then it should look like that person if you use three of their characteristics. If it doesn't look like that person,

0: person, you're not doing a good job, he says. And then he just added a little bit more details. Interesting. That was so easy. 저희가 생각보다 생각을 하면 안 되네요.
1: 그럼요. 그냥... 편하게 okay. 그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크 하나 띡 그려놓고 테이블 딱 그려놓으면은 오늘 나와서 신이 난 김효천 작가가 되는 겁니다.
0: He added a mic and then the table, so this is him right now. So you can just add little details to portray what you're doing right now or where they are at, and you're done with your drawing.
1: 이제 나머지를 그래서 완성을 해보시죠.
0: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1: 네, 완전 쉬워요.
0: 저는 기쁘게 그려드리고 싶어서 웃는 모습으로 좋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1: 저녁새 같습니다.
0: 저는 그리고 티셔츠를 포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 오늘 잘 그리세요, 진짜.
0: 감사합니다.
1: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하실 것 같은데.
0: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He says that I'm really good, that I should, if I learn, I'll be really, really good as well. Is he a nice person or is he being honest? Hopefully he's honest.
1: 너무 잘 그리세요.
0: 이렇게. 타다! I drew the shirt as well. So this is the two drawings that our artist and I drew today. 타다!
1: 짧게 되게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0: 네.
1: 여자분들이나 아기를 그릴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팔자주름이라든가
0: 네.
1: 이 사이라든가
0: 네.
1: 이런 거를 그리면 큰일 나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여자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0: Okay, so he says when you're drawing a female, he's given an example.
1: It's... 자, 이렇게 있는데
0: 네.
1: 40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쫙쫙 있는데 이거를 그리면은 갑자기 60대가 되죠.
0: Oh.
1: 이거 하면은 정말 정말 큰일 납니다.
0: Don't do wrinkles on the face. It's gonna make them look super old. Suddenly 60s.
1: 있는데 이거를 왜 그리면 안 되냐면은
0: 네.
1: 이게 저희가 시야가 되게 좁아요.
0: 네.
1: 지금 저희 둘이 얘기할 때 눈을 보잖아요.
0: 네네.
1: 그럼 눈을 보고 있으면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눈을 보고 있음에도 보이고 있다는 건 정말 깊은 주름이라는 거거든요.
0: 네.
1: 있는데 그렸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When you're looking at someone, you're looking at their eyes. So actually other sub details you can't really tell. So don't go for the really small details. It might actually not look like that person. Wow, 저희 그림 교실로 그냥 한 시간을 썼어도 됐을 것 같은데 벌써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1: 안타까워요.
0: 아, 근데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그림도 배워보고 또 귀한 그림도 제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저도 즐거웠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나요?
1: 오늘... 너무 재밌었고 지금 그림을 네. 받을 수 있다는 저도 그 즐거움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I hope you guys enjoyed our episode as well. The last episode, the last song for today is Spring Fever by Misty Blue and tomorrow I'll be back with a Thursday show.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video director Shim Yu-kyung, engineer An Tae-sun and Lee Young-hoon, writers Kim Hae-rim and Yu Ka-ryong, and I ha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we have been joined with painter, artist, drawer, everything, just born to be artist, Kim Hyo-chan in the studio. Bye, guys!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오이소, 보이소, 영어 하이. 아, 여기 아이고. 하이, 하이, 달콤하이, 과일 가게입니다.
1: Hello there. Wow, these fruits look fresh.
2: Wow, welcome, welcome. 맛있겠지, 예. 과일은 사과가 최고라, 예. 싱싱함이 그냥 눈에서 티 나옵니다. 띠용.
1: Oh, they look amazing. So, how much is it per kilogram?
2: 예? 예? 방금 제 킬로그램 물으신 겁니까? 어...
1: Kilogram, yes.
2: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말해야 되나? 아, 이거 실은 이 제 몸무게가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1: What? No, no, the fruit.
2: 아, 예전에는요, 제가 사실 78kg이었거든요. 지금은 74kg.
1: Oh, no, no, no, no. I didn't ask about your weight. I just want to know how much these fruits are per kilogram.
2: 사실 그런데 진짜 힘들었어요. Difficult, hard, you know, running. 와, 러닝 시작했을 때요. 500m도 못 뛰겠지만은. 와, you know, running difficult, hard.
1: Yes, I know running is tough, but I just want to know the price of the fruit per kilogram.
2: 아, tough, tough해 보입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가 지금은 내가 막 5kg도 막 뛴다 아닙니까? 이게 다 과일 덕이라 예.
1: Oh, excuse me. Please, I just want to know the price of the fruit per kilogram. The apples.
2: 사과요? 애플? 아이고, 과일 얼마인지 물어보는가 봐. 아이고, 그거는 킬로당 3,000원. 근데 그 아까 내 몸무게 그 바디 킬로그램, 그거는 비밀입니다. 시크릿 플리즈.
4: 오늘 배워볼 표현, 킬로그램당 얼마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1: How much is it per kilogram? How much is it per kilogram?
4: How much is it per kilogram?
1: 뭐뭐당 얼마라고 할 때 당은 per이라고 합니다. 킬로그램당 1,000원, it's 1,000 won per kilogram. 시간당 60km, 60 kilometers per hour. 한 사람당 한 개. One per person.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킬로그램당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per kilogram?
1: How much is it per kilogram?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5: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5:00

너도마저 잠드니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쉿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Welcome back, everybody,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here for the final segment of today. It's our Busan playlist, where I ask you to send song requests, also your messages, and then we put them all together and make a playlist for our listening pleasure. So today's text topic, we were talking about Korean food. What's your favorite Korean dish? Why? Please share it with us and let us know.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는 한식 어떤 뭐 요리인가요? 어떤 메뉴인가요? 한식 좋아하시죠? 박 PD,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잡채? 엄마 손으로 만든. 맞다. 가인 씨, favorite Korean food? 미역국? 아침에 미역국 만들었어요, 나는. But 로라의 스타일 미역국. Yeah. Never let my mother-in-law try that. She would probably pass out because it's so delicious. I don't like miyeokguk. My favorite Korean food is such a tricky one. Probably sundae. 근데 면 없는 sundae. 면 없는 sundae 진짜 맛있다. Sundae 먹고 싶어요 저녁에. Okay, 시킬게. Okay, anyway, 여러분. You told me. 5041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빈대떡이에요. 아, 맛있겠다. 진짜 오늘 딱 맞는 음식이거든. 와우. 하루 종일 빈대떡만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막걸리랑 페어링 해야죠. 맞습니다. 너무 맛있겠는데?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part two of our Busan playlist. You send me your song requests and your messages. I read them out and then I play your songs. And one person will be selected as the winner today. So who will it be? Who will it be? I don't know. But let's read some messages. That's hard to say. I'm a big fan of kimchi stew. Me too. I'm a big fan of kimchi stew as well. 착한 맛님 says, 저는 물회와 삼겹살 구이를 좋아해요. 같이 물회하고 삼겹살 같이 먹는 거예요? No, 따로. Okay. 특히 포항은 고추장 물회라서 다른 지방 물회랑 잘 나요. Have you ever tried 고추장 물회? 고추장 물회? 맛 좀 특이하네요. 맛있어요. I'm not keen on 물회, but I think I would try 고추장 물회. 집 근처 어시장에 가서 회를 사와서 물회를 만들어 먹던 추억이 있네요. 삼겹살은 주로 회식할 때 자주 먹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요새는 회식은 흔하지 않아요. 흔해요? 요새 회식 별로 안 하죠. 아마 15년 전 한 것처럼 완전 달라. 마차차님, 쌩, 저는 찜닭을 정말 좋아해요. 간장 베이스에 살짝 매콤하게 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스에 밥 비벼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마차차님, 자세한 정보가 너무 감사합니다. 서름님, my favorite Korean food is bosam, the steamed pork with sam. It's my all-time favorite pork dish ever. Sam and samiji. Sam is, for anyone who doesn't know, sam is like wrapping the food in lettuce leaves or perilla leaves or something. And then Stand By Me. Also, 신청곡 is Stand By Me. 근데 누구의 노래입니까? Is it Benny King?

it SHINee's song? Who is it? Sorum. To become one, so romantic. Sorum님. SHINee 신청곡은 누구의 노래예요? SHINee? 아니, Stand By Me, Benny King or SHINee?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We'll play it. 으히히님, York, maybe for tasty like chewy. I love it. I love the messages. Keep the messages coming.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걸리 파전, says 황 작가님. 아는교님 says, for me, 돌솥 비빔밥. I love the spice and all the veggies. 다니리님, 막걸리 with 파전. 황 작가, 순대. 나는 순대입니다. Definitely, definitely 순대. 고수님, 저는 갈비찜과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갈비찜 양념에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고 된장찌개에도 밥을 두 공기씩 먹습니다. 고수님, 좀 깊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황 작가님 says, 저도 우리나라 음식이 매운 거 좋아요. 저도 매운 거 좋아요. 아기찜, 아구찜, 아기찜 is for me 약간 먹기 불편하다. 맛있는데 먹기 불편해요. 뼈가 많아서 그래요. 해물찜, 대구찜, 대구볼찜 많이 먹으면 살 많이 찝니다. 찜 먹으면 찝니다. 그죠? 안 신청곡도 있고 베니님 says for me I like 김치찌개, Korean style fried chicken. It's good. 맞아요. Very very good. Very very yummy. We've also got Danilinim Bosam is also my favorite. Denjangjjigae is also one of my favorites. Danilinim, everything is your favorite. I like it. I like it. Last song. Okay, is it Stand By Me? Sorum님, Stand By Me 노래 신청 하셨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우리는 Stand By Me 흔한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수가 누구십니까? 네, 알려주세요. 못 알려주시면 우리는 베니 킹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니 킹. 그거 괜찮아요? 몰라요.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It's time for Dr. McClucky. 자, 들어갑시다. The winner. Are we going to do the winner now? 알았어요. 아, 진짜 너 정신이 없어요. 가수는 누구지? The winner is... Confuse me. Congratulations. You are the winner. Well done. Thank you so much for texting in. And we'll send you a message. So you don't need to reply right away. But please reply and tell me which song it is that you want us to play. Okay?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at the moment. And to everybody else, thank you for tuning in and sending your messages. Sending all of your lovely, lovely comments and silly comments and just tuning in and being with us all the way through. It's always nice to have you, so thank you very much. All right, up next, Dr. McLuck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6 o'clock.
8: BEFM Local News at 6.
9: 전재수 부산시장은 오늘 오전 충혈사에서 참배를 마친 뒤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100일 민생 비상조치 회의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 시장

0: Chungnyeongsa Temple this morning. He officially started work by leading a 100-day emergency meeting focused on urgent livelihood issues. The entire meeting was broadcast live, with Mayor Chun outlining key priorities including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measures to address youth-related challeng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 and logistics industries. He also said he plans to work closely with Gyeongnam Province Governor Park Wan-soo on shared regional issues,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Busan-Ulsan-Gyeongnam Metropolitan Transportation Network.
1: 부산시가 광역시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문의 20명을 확보해 8개 필수 진료 과목에 장기 근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0: Busan City has been selected as the first metropolitan city in the country to be chosen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ilot program for the contract-based regional essential physician system. Under the initiative, the city plans to secure 20 specialist doctors and support their long-term employment across 8 essential medical fields. The city said it will begin full-scale support starting this October with the goal of creating a safer and more reliable healthcare environment for residents.
1: 부산을 중심으로 차세대 양자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정부가 주관하는 선도 연구센터 과제 공모에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7년간 국비 126억 원 등 총 129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국내 8개 연구기관은 차세대 양자 소자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원천 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0: Busan City is expected to lead new research into next-generation quantum core technologies. The city has been selected for a government-funded leading research center project with a total investment of 12.95 billion won, including 12.6 billion won in national funding, over 7 years starting this year. Busan National University, together with 8 research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will focus on securing key foundational technologies and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next-generation quantum devices.
1: 부산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창업투자경진대회 비스타트업 챌린지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와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상 기업에는 총 3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와 후속 지원이 제공됩니다.
0: Busan City is now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B Startup Challenge, a startup investment competition scheduled to take place this October. The competition is open to startups that have been in business for 5 years or less. Following a document review and preliminary round, 5 finalists will be selected. The winning companies will receive a total of 300 million won in equity investment, along with follow-up support to help grow their businesses.
1: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5월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부산고법은 오늘 예정된 공판을 다음 기일로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재판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불출석으로 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0: The defendant in the so-called Busan spin kick attack case has repeatedly failed to appear at the appellate trial over charges of retaliatory threats against the victim, causing delays in proceedings. The defendant also did not attend the hearing in May, and the scheduled trial at the Busan High Court has now been postponed to a later date. The court warned that if the defendant refuses to appear at the next hearing without a valid reason, it will proceed in absentia. The defendant was previously sentenced to an additional 1 year in prison at the first trial.
1: 부산 지역 7개 공설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해운대와 송정에 이어 광안리와 송도, 다대포 등 5곳 해수욕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기간 광안리 드론쇼와 국제 여자 비치 발리볼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0: Busan's 7 public beaches officially opened today. 5 beaches, including Gwanghwamri, Songdo, and Dadaepo, began operating today, while Haeundae and Songjeong opened earlier on June 26. Throughout the opening period, a range of events will be held, including the Gwanghwamri Drone Show and the International Women's Beach Volleyball Tournament.
1: 부산 지역 장맛비는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 스타 English.
4: It's already July and it doesn't feel as hot as it usually does, but more and more people are heading out for summer vacation.
5: That's right. And here in Busan, we're seeing more visitors coming to enjoy the beaches and, of course, the views. But there is one unexpected item that you might want to pack this summer. What could it be? Sunscreen? Swimsuit?
4: Nope. You're very wrong once again, Minsu.
5: Always wrong.
4: That's right. A simple plastic bag. Oh. Because plastic bags aren't always the enemy. When we reuse them instead of throwing them away, they can make our trips a lot more convenient.
5: 그쵸.
4: All right.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5: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Hello, I'm Kim Joon, the DJ of All Star English. 반갑습니다.
5: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5: That's right. We have Kim Joon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once again.
4: That's right.
5: 안녕하세요, 형.
4: Hey.
5: Good to have you back. A big hello to everybody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watching us on the TV.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형, 내려오면서 뭐 괜찮았어요?
4: When I was coming down, 네. there was no rain.
5: 어, 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형이니까.
4: So I was thinking, 네. You know, that's how we do it.
5: 맞아요.
4: 근데 보니까
5: That's how you do it. 날씨.
4: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I had to buy a small umbrella.
5: 어, 그래요?
4: Just a little bit, just to be careful.
5: 혹시 모르니까.
4: That's right.
5: 아, 일단 김조한이 내려왔는데 비가 아침에 엄청 많이 왔거든요. 엄청 많이 왔어요, 형.
4: 아마 제가 자고 있었을 거예요.
5: 맞아, 피디님 너무 그렇게 크게 안 웃어도 돼요.
4: 아, 왠지 알아? 제가 자고 있었으면 If I'm sleeping, then I don't know it's raining.
5: 맞아, 맞아, 맞아.
4: 나는 못 봤어.
5: 네, 여러분. 김조한 자기 하면 안 되겠네. 네, 형 주무시면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let's see what our official or unofficial. 우리 날씨 요정이 official 날씨 요정인지 unofficial 날씨 요정인지 누가 official 날씨 요정인지 일단 좀 이따 일단 여러분들 choice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et us know. But you know, in the past, the message was very simple. Use less plastic.
4: Plastic bags are not good for the environment.
5: 네.
4: Right?
5: Think of the turtles and the fishes in the sea.
4: 나 turtles 얘기하려고 했었어.
5: 네, 그렇죠. But these days, the focus is shifting towards using what we already have more wisely and also reusing it whenever possible.
4: Exactly. I think, you know, if you're going to use a plastic bag, don't just use it once. Reuse it and use it and use it. And then at the end, when it's, you know, had its life, then, you know, you've used it a few times.
5: Yeah.
4: So, you know, it's a way to help reduce the use of plastic also.
5: I think whenever we bring plastic bags, not the 종량제 봉투, not the ones that you actually pay for to throw garbage away, but, you know, the plastic bags that convenience stores give you, sometimes, you know, other shops give you. 바로 그거 버리지 않고 저희 집에는 I save them and then I use it to put trash in there to save trash, you know, like the, not like a whole bunch, like not like 20L만큼 그 정도 아니고 but you know, on my like kitchen counter, whenever I'm like throwing trash away, I just put it in that, and then 묶어, and then I throw it
4: in the trash.
5: The big trash bag. Yeah.
4: That's what I do for my car also, because I spend a lot of time in my car, so I'll have those bags.
5: 맞아요.
4: And then you know, just for today's trash, I'll have that ready, and then when I leave, I'll put it in there.
5: 맞아요. So because summer's here, there are certain ways, I guess, tips we could give our listeners of how to reuse these plastic bags. 그쵸, 형?
4: All right, this, like basically, right, it may be surprised, but like a plastic bag can actually be one of those handiest things you bring to the beach.
5: Mm-hmm.
4: You can fill it with water, right? And then use it as a mini foot bath.
5: Yeah.
4: Right? Because, you know, you have all that sand, right?
5: 맞아요.
4: You fill it with water, and then you just get rid of it. And then you could use it again later. And
5: 맞아요.
4: Then wipe the water off and then put your shoes on.
5: So what you do, 방금 형이 설명한 것처럼, 그 이제 바닷가에서 놀면서 물에서 놀면서
4: yeah.
5: and then you have a plastic bag with you.
4: Put water in there.
5: 바닷물을 거기 그 비닐 봉투, 비닐 봉지에 yeah. 놓고 이제 그걸 자리로 다시 그 들고 가요.
4: Yeah.
5: 이제 왜냐면 들고 가면서 막 발에 모래 엄청 묻어 있잖아요. There's
4: yeah.
5: so much sand in between your toes,
4: It goes
5: right?
4: in your shoes.
5: 맞아. 나 그 기분 너무 싫어. 그래서 딱 그 비치 매트 막 올라가기 전에 그 플라스틱 봉투 안에 있는 물에 발을 담궈요.
4: That's
5: so you
4: right.
5: basically you're washing away the sand on your feet, and then you go on, you know, your beach towel or whatever, and then clean feet.
4: And what happens? The sand is heavier than the water, so it comes off your feet, and then it goes in the bottom of the bag.
5: 맞아요. So and not only for your feet, if you have kids, it's very handy for you know wet swimsuits, hats, beach toys.
4: Oh yeah.
5: Right? 진짜. 딸 해수욕장 가면 이것저것 다 들고 가고 싶거든요.
4: Well, usually what happens, like even when you go to like the beach over here, you go and then you walk off the beach and there's that little shower.
5: 네.
4: Right? Your feet are always going to be a little, you know, like sandy.
5: Mm-hmm.
4: You put your, with the fresh water. Because if you use fresh water also, maybe like for the sand toys and things, it's easier to like, you don't have to wash it twice.
5: Yeah. 맞아요. 그거 안 씻으면 Like, I see sand in my home for days, like weeks even.
4: In your car.
5: In my car.
4: 100% in your car.
5: Sometimes on the bed, on the sofa.
4: Yep.
5: 너무 싫어. Yeah.
4: So I guess one of the things you can do is before you leave the beach for the summer, don't forget to toss a couple of those plastic bags in your travel bag.
5: Yeah.
4: And don't forget to take it home with you. Try to reuse it if you can and dispose of them properly to help keep our beaches clean.
5: 맞습니다. You know, we used to think of plastic bags as something that's bad for the environment, right? But when we use them wisely, reuse them, they can actually be surprisingly useful.
4: Yeah, I think when we used to talk about the tumblers, right? If you use it once, it's no good. You have to use it a lot.
5: Oh, yeah.
4: And then you get the most out of your money.
5: Exactly.
4: To help the environment.
5: 네. 형은 뭐 어떻게 이번 여름에 해수욕장 갈 거예요? Are you going to hit the beach this summer?
4: I come every week. But I don't necessarily go into the water.
5: 아, 그렇죠. 저도 I mean, I lived in California. I've been living, you know, near a beach my whole life. 근데 물에는 들어가기 좀 아직 좀 몰라요. 싫어요 저는. I rather prefer swimming pool.
4: Oh, yeah, I know a lot of Even when they go overseas to maybe one of the islands, they like some people like to just go to the swimming pool.
5: Yeah.
4: But I actually like the beach.
5: I like my toes in the sand.
4: Yeah.
5: 이렇게 발가락이 모래 속에 안에 들은 그런 기분을 좋아하는데, I don't like it when I go in the water.
4: A lot of people don't like the sand.
5: Oh, because what? What's like when you're wet?
4: Yeah.
5: 네. 근데 what if it's dry? It's pretty okay. 자, real quick. 그렇다면 가볍게 올 여름 휴가에 대한 영어 표현들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So 올 여름 어디 여행 가세요? 뭐 small talk 네 하기 위해 Are you taking any trips this summer? 혹은 Going anywhere this summer?
4: You got any plans?
5: Any plans this summer?
4: 계획 있나요?
5: 이렇게 할 수 네. 있죠. 네, 올 여름 this summer. 뭐 할 거예요? or summer what trip, summer vacation, or summer getaw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Getaway 그것도 많이 써요. 아, getaway. 아, 저리 가.
4: 저리 가.
5: 근데 진짜 저리 가는 거예요.
4: 여름 저리 가.
5: 온 곳으로 저리 가는 거예요.
4: 여름 저리가 어디
5: 네,
4: 가요?
5: 그쵸. So summer getaway라고 할 수 있고요. 여름 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Or hit the beach.
4: Hit the beach. Hit the beach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let's hit the beach.
5: 네.
4: 그러니까 다른 한번 바닷가 가보자.
5: 그렇죠.
4: Let's hit the beach.
5: 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yeah. 여러분 어디 장소를 간다. Hit the 어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hit the beach, hit the gym.
4: Right. It's like you're not just actually having to go on the sand. It's like getting out. towards there. Mm. It's like the act of going to the beach because many things happen.
5: Yeah.
4: Sometimes there's beach parties. Mm. There's like friends there. It's just very relaxing. Yeah. So let's hit the beach.
5: Yeah. 이 hit the 이 표현이요. 제가 알기론 그 뒤에 무슨 활동하는 장소를 말해야 돼요. It doesn't make sense. Hey, let's hit home.
4: That's right.
5: Right? 집에 가서 오자면 그냥 가만히 뭐 쉬는 곳이잖아요. Yeah. So that doesn't make sense. Hit the beach, hit the gym, hit the courts.
4: That's right, hit the courts.
5: Right?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Happy Wednesday. You are tuned into All-Star English. 오늘 재미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형?
4: That's right. We have All-Star English's most famous segment. It's called 이 노래 끝을 잡고. And in this segment, just give us a ring. You can sing your hearts out. And if you need a little bit of coaching, we can do that. Also, wow, you pick up a little bit of English.
5: 맞습니다. 여러분, 이 노잡 기대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수님이 역시 조가수님 오시니까 비 그쳤습니다. 근데 여기 요즘엔 발 씻는 곳 다 있는데
4: right?
5: 당연히 있죠. Yeah. 고수님 있긴 있는데 그 발 씻는 데 가기 전 네, 발 한번 씻고 가는 게 얼마나 깨어나고 좋겠어요.
4: 굳이 소리 지르는 것까지
5: 아 절대로
4: 아니 근데 사실
5: 절대 웃으면서 얘기하고
4: 있잖아. No, think about it, right? 그 물 나오는 곳에 거기도 물 받아서요. 네. 차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5: 네.
4: 그래서 항상 그 모래 찌꺼기들이 남아 있잖아요.
5: 맞아요. 맞아요. 너구리님 민수 화난 거 아니지? 절대로 화난 거 I'm not mad. I'm smiling. 이거 my lips can't go higher. 예. 조금 더 높이 가면 좋고 됩니다. 네,
4: 근데 네. 눈빛이 약간 날카로워졌어.
5: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Alright, let's get it. 다음은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6: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5: 아니, 네. 날씨 요정이세요?
6: 날씨 요정.
5: 네. 내가 알기로는 이쪽이 날씨 요정인데?
6: 네, 우선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네. 오늘 부산 한정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5: 헷갈려. 누가 날씨 요정이지?
6: 오늘 아침부터 it was pouring. 진짜 비 많이 왔잖아요.
5: 네.
6: But I really wanna admit 진짜 인정하기 싫지만요.
5: 근데 이분이 오니까 비가 그쳤잖아요.
6: 제가 오는 길에 그쳤어요.
5: 에?
6: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아 그래서
5: 누가, 여러분 who do we have to believe? Whose word do we take?
6: We'll see. 자 우선은요 바로 내일 날씨를 알려드릴 텐데 tomorrow will be low of 19 degrees and high of 28 degrees. 기온은 크게 높지 않겠는데요. But cloudy skies all day, but no rain is expected. 내일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이거 믿으셔도 돼요. 항상 정확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둥피님이요 우리 날씨 요정 저한테 습도가 너무 심하다고 조금 씽씽 거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요 내일은 humidity will drop noticeably. 부산도 그렇고요. 저 원래 이러지 않는데요. 서울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서울도 많이 낮아지겠습니다. 습도가.
5: 다행입니다.
6: 네, 그래서 내일은 웃으시면서 출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 Here in Busan, I think it was pretty bearable. 이 습도는 괜찮다고 네.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밖에 네. 좀 시원하네 할 정도.
6: 95%. 네. 오늘 습도가 95%였습니다.
5: 당연히 비가 오니까 95%죠.
6: 그렇죠. 네. 맞습니다.
5: But I'm talking about the discomfort that you feel with the heat and the humidity.
6: 불쾌 지수가.
5: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6: 좋습니다.
5: 나쁘지 않았습니다.
6: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을 가져왔는데 after the storm comes the calm이라고 하는데 폭풍이 지나면 평온이 온다.
5: 이거 전에 하지 않았어요 이거?
6: 아, 비슷한 아니
4: 근데
6: 거였어요.
4: 원래 there's usually calm before the storm.
6: 일단 예문까지.
4: 그러니까
6: 예문까지. 이러면은 시간이 없어요. 네, 예문까지.
5: 시간 많아요.
6: 아, 그래요?
5: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6: 아, 네. 그 예문을 해 보도록 할게요. Today's heavy rain is gone after the storm comes the calm인데 오늘의 폭우가 지나갔네요. 하지만 폭풍 뒤에는 평온이 찾아온다고 우리 둥피 님, 내일은 웃으시면서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 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The 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5: 오늘 거기 날씨 네. 어땠을까? 왠지 거기는 비 안 왔을 것 같아요.
6: 어디요? 서울이요?
5: 아니요. 거기.
4: Extra sky?
5: 아, 저희요? 방금 거기. 네.
4: 거기도 비가 왔을 거예요.
5: 100층인데 비 위에 있을 것 같아요.
4: 아니 구름이 그 안에 있어요.
5: 아, 그 안에. 네.
6: 잘 안 보입니다.
5: 네. 네. 자, 날씨 요정. 오늘도 했습니다.
6: Bye-bye.
4: Bye.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5: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4: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하모니카죠.
1: Oh,
0: 이것도
1: yeah.
0: 스티비 원더가 직접 그 하모니카 하는 거잖아요.
1: Oh yeah, he's 네. just a master.
0: 진짜. So isn't she lovely? 저는 if you don't listen to like the lyrics too deeply, you could say, oh, 뭐 스티비 원더 뭐 여자친구 뭐 와이프 너 누구 뭐 애인 너무 좋아하네.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얼마나 예쁘 너무 예쁘죠라고 yeah.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But what's the song actually about?
1: It's actually about his daughter.
0: 맞아요.
1: The song was released in 1976
0: 네.
1: To celebrate the birth of his daughter, Aisha. And the funny fact is that you can hear her laughing and crying in the song.
0: 아.
1: And this song actually, if you listen to the second verse,
0: yeah.
1: Life is Aisha, the meaning of her name.
0: Oh!
1: Yeah, and then it says Londi. Could be the, his wife's name comes out in the second verse
0: wow.
1: also.
0: Wow, 완전 name drop이네.
1: Yeah.
0: 완전 shout-out. 근데 저도 이 less than a minute old 이 가사 보고 태어난 지 1분도 안 됐는데
1: right.
0: 얼마나 예뻐. 아, 애기네.
1: Yeah.
0: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title Isn't She Lovely. 자, Isn't She, Isn't He. 이거는요. 그 이렇게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But this question, although he starts Isn't She. 근데 영어에서 항상 그 끝에도 많이 물어볼 때 있잖아요.
1: Mm-hmm.
0: Right? Oh, like Minsu, oh, he's so good looking, isn't he?
1: 너무 그거는 많이 그 많이 들어본 것 같아.
0: 아주 많이 들어봤잖아요.
1: 민수가 직접 네. 얘기하는 거.
0: 자, 뒤에 가는 isn't 그쵸? Isn't he? Isn't she? Isn't it?라고 할 때 yeah. tag question이라고
1: That's
0: 합니다.
1: Right.
0: Tag question. So when you start with a positive statement, and the part, the ending part, tag question에서 isn't she? 왜냐면 거기 부정인 no가 들어갔잖아요. Mm-hmm. not가 들어가서 그래서 핵심 의미는요. 뭐 그렇지 않니? Right? 그렇지 않아? 맞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 Mm-hmm.
0: Okay? So, you use it when you're about 80 to 90% sure about something, but you want other people to also, like, agree with you or confirm it, right?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좀 가볍게 확인할 때,
1: yeah.
0: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나? 라고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Right? So, she's lovely, isn't she?
1: Mm-hmm.
0: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1: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맞나? 약간
0: 맞습니다.
1: Right.
0: 네. So today's 도전 song Stevie Wonder's Isn't She Lovely. 오늘의 도전자들
1: Today's gonna be a great 네. day. You know why? Because a guy can sing the song.
0: Yeah.
1: It's a little high, so he might have to go like lower. But also a female, a lady can sing this song.
0: 아, 여성 보컬 목소리도 충분히.
1: Yeah.
0: 잘 충분히 편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l right, let's get it. Let's go meet today's contestants. 도전자 number one.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Hello.
0: Hello, hello.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Yeah, this is Mu Hyun Kim, but you can call me Andy Mike.
0: Andy Mike.
2: Yes.
0: Pleasure to meet you. Thank you so much. Andy Mike,
2: yeah.
0: where are you from?
2: 저 서울 지금 파주에 있습니다.
0: 파주
1: 파주
0: right. 계신 앤디 마이크 님. Welcome, welcome. 아. 앤디 마이크 님. 옆에 누구 계세요?
2: 아, 지금 아기가 제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0: 아, 어떡해.
1: 아, 좋네요. Isn't she lovely?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잠깐. 근데 앤디 마이크 님의 아기 맞으시죠?
2: 맞습니다.
0: 아, 네. 이거 너무 이거 의미 있겠다. 혹시 딸이세요? 아들이세요?
2: 아들이고요. 예전에 김두한 작가님이 축가도 불러주셨어요.
0: 아,
1: 와우.
0: 그래서
1: 아기가 났네요.
2: 네.
1: 결혼도 하시고.
0: 결혼하고 네. 시간 와. 그렇게 갔나?
2: 네.
0: 이현 대마이크님이구나.
1: Right. 그게 한 네. 2년 전인가요?
2: 맞습니다.
1: That's right.
0: 와, 앤디 마이크님, welcome back.
1: I'm back.
0: 네.
1: With a baby.
0: 네. 그래서 여기 너튜브에 퍼7984님이 앤디 마이크 언제 나와요라고 지금 질문까지 나왔는데 이분 좀 많이 일찍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앤디 마이크님 thank you so much. Oh and congratulations to you on your child. 네. So this song 오늘의 노래 그만큼 더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 연습하면서 좀 어땠어요?
2: 제가 설마 이 노래를 할 줄은 꿈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0: 네.
2: 너무 어려운 노래인 것 같아요.
1: 그 옷들 내려서 불러도 돼요. Isn't she lovely? 이렇게 하셔도 돼요.
0: 맞아, Stevie Wonder 완전 이게 위에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일단 뭐 이 질문 뭐 당연하다고 생각 답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 혹시 불러주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앤디 마이크님 이 노래?
2: 아 지금 제 아들 이름이 로하인데요.
0: 네.
2: 그 아래서 태어나서 알로하고요.
0: 아, 로하. 어 이름도 네. 너무 예쁘다.
2: 네, 아, 태명이,
1: 안녕.
2: 네.
1: 안녕.
0: 아 이거 소리 어디? 근데 애니 마이크 근데 괜찮겠어요?
1: 로하 소리 질러.
0: 좋아요. Oh, it's even more meaningful that you get to sing this song after your son Loa has been born not too long ago. 아이고 어떡해.
1: 어, 몇 개월이세요? 몇 개월?
0: 몇 개월 됐어요? How many months?
2: 지금 10개월입니다.
0: 아, 이제 곧 이제 돌 되네요.
2: 네, 맞습니다.
0: 아, 제일 예쁠 텐데. 아. 아 근데 애니마님 죄송한데 노래 안 듣고 그냥 계속 애기 소리만 듣고 싶어요 저는. 아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애니마님 without further ado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Are you ready?
2: Yes.
0: Alright, let's get it cute.

0: 마이크 나이스.
1: 잘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이 오. 높은 노래를.
0: 네. 오. 와.
1: Not bad.
0: 이 올라가네요, 안디 마이크님. 살짝 걱정했거든요.
2: 아, 네.
0: 근데 더 지금 놀라는 게 노래 부르면서 로아가 너무 조용히 있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부르니까 되게 조용해졌네요.
0: 깜짝 놀랐죠, 로아가 지금.
2: 네.
0: 아, 나 시작했다. 네, 애니마님 죄송하지만 우리 로아랑 잠깐 인터뷰 할 수 있을까요?
2: 아, 네.
0: 네, 로아야, 아빠 어땠어 노래?
2: 로아스.
0: 그래 잘 들었어. 야. 아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think the same. 아 맞아 맞아.
1: 우리 아빠가
0: 잘했지. 그래.
3: 최고.
0: 네. 그래도 우리도 생각해요 그렇게. 애니마이님 nice good job. 너무 잘 들었고요. 뭐 일단 형 뭐 comments?
1: Great.
0: Great. Good stuff. 좋아요. 애니마이님 아시죠? 우리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야, 일단 너무 그냥 듣기 좋았어요. 노래도 당연히 잘하긴 했는데 그 뒤에 진짜 애기도 있었고 애기도 뒤에서 막 엉알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너무 세팅이 너무 좋은데 이거?
1: 아니, 원래 노래랑 그 느낌이 딱 맞아요.
0: 맞아요. 왜냐면 이 노래도 진짜 오리지널 버전 앞에 애기 소리가 있잖아.
1: Yeah.
0: 앤디 마이크님 뭐가 조금 좀 스트래티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효과가 확실히 있었네.
1: 그렇게 상품권을 받고 싶었어요?
0: 좋아요. 자, so that was contestant number one, Andy Mike from Paju. Let's move on. We're going to meet contestant number two.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lcome, 네. welcome.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애기가 세팅이 되지 않네.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풀고 힐링하는 평범한 애기 없는 직장, 애기 없는 샬롯 김입니다.
0: 아이고, 샬롯님. 반갑습니다.
4: 아깝다.
0: 네, 뭐라고요?
4: 아기 세팅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아기가 없어서 세팅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0: 아유,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거 뭐 그 아기의 그 옹알거리는 거 절대로 뭐 저희 쪽에서는 뭐 플러스 더 애드밴티지 주는 건 아닙니다.
1: 네, 그냥
4: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0: 네, 확실해요. 확실해요.
1: 저희들은 투표 못 합니다.
0: 네, 저희는 투표 못 해서 그렇거든요. 네, 네. 아이고 샬롯 님 웰컴입니다.
4: 네.
0: 평소에 팝송 자주 듣는 편입니까?
4: 네, 팝송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마라이어 캐리, 뭐 휘트니 휴스턴 그런 뭐 디바들, 파워풀한 디바들 되게 좋아하고
0: 네.
4: 지금은 힙합, 뭐 카디비, 니키 이런 사람들도 좋아하고 음악을 많이
0: 센데?
4: 사랑합니다.
0: 카디비, 니키 미나쇼.
4: 카디비, 야. 오. I love it.
1: 저도 카디비까지는
0: 좋아요. 진짜 일단 샬롯님의 목소리에서 네. 완전 그 디바의 파워 포스가 좀 느끼거든요. 네. 자, 근데 오늘 도전곡 Stevie Wonder Isn't She Lovely 아는 노래죠?
4: 네,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1: 많이는 들어봤지만 그 불러보는 건 처음이죠.
4: 네, 전 이 노래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1: 좀 어려워요?
0: 아, 형 카디비 노래 하나 갖고 올 걸. 네.
4: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스타일은 아닌데.
0: 네.
4: 이게 이거 하자고 하신 날부터 한 30분씩 목소리 안 쉬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0: 와, that's dedication.
1: 좋죠.
4: 노래는 좋죠.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기가 없어가지고
0: 계속 제 스타일 아니다라고 제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샬롯님이
1: 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하실 것 같아요.
0: 네.
4: 아 감사합니다.
0: 샬롯님 어떻게 뭐지 다른 날로 미룰까요?
4: 아니요 오늘 일정 하겠습니다.
0: 아 좋아요
4: 아기 세팅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0: 계속 이 아기 세팅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4: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0: 네 더 애드밴티지인 건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샬롯님 혹시 그러면 노래 하기 전에 나 이 부분 좀 어려웠다 나 이 부분 좀 김조한에게 좀 맡겨보고 싶은데 뭐 좀 부탁하고 싶은데 뭐 그런 부분 있었습니까?
4: Boy, I'm so happy. We have been 뭐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룹을 좀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룹이 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1: Boy, I'm so boy, I'm okay. boy, I'm boy, I'm so happy. Boy, I'm boy, I'm boy, I'm so happy. 이렇게 하시면 돼.
4: 아, 그러니까 boy, 그 그룹 so 하다가 happy. 뒤에 다 놓칠 것 같아요.
1: We have been having blessed. Boy, I'm so happy.
4: 야 역시 네. 역시. 다릅니다.
0: 네. 네. 근데 이거 샬라님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4: 아, 그래서 그룹 부분은 제가 그냥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냥 아이고. 기본에 충실할 겁니다.
0: 근데 샬라님 혹시 뭐 아까 앞에 아기 뭐 옹알거리는 거 소리 그 첫 번째 도전자도 있었는데 그럼 혹시 네. 좀 억울하면 제가 아니, 소리 그냥... 깔아줄 수 있어요. 원하십니까?
1: 시도해 볼게요. 하나, 둘,
4: 아니요,
1: 셋.
4: 그러지 마십시오.
0: 이런 소리 괜찮겠습니까?
4: 와, 예, 아기 엄마, 있는 줄 알았습니다.
0: 엄마, 배고파.
4: 아, 앞에까지 괜찮았다. 얘는 좀 웃었습니다.
0: 아, 그럼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할게요. 네, 네, 네. 두두님이 역효과라고 하네. 두두님.
4: 떨려.
0: 지켜보겠습니다.
4: 네.
0: 좋아요, 자, 샬라님, are you ready?
4: I'm ready.
0: Let's get it. 들어볼게요.
4: Let's get it.

0: Charlotte, good job!
1: Oh my gosh, I'm so very nervous. Oh my god!
0: Oh, 맞아, 맞아. 엄마 다리 다였어.
1: Thank you so much. Thank you.
2: Oh, 네, you're welcome. 와, 근데 너무 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Yo,
3: great.
2: 네.
3: 얘기할 거 없는데요?
2: 근데 근데 살짝 아까 뭐 Cardi B, 뭐 Nicki Minaj 얘기했잖아요. 살짝 목소리 들려요. 네, 목소리 살짝 들려요. 왜냐면 I see a lot of rap 하는 사람들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3: Of course.
2: 네. 네. 뭐 이거긴 한데 but I feel like there's more people that rap that can sing than the other way that singers that can rap.
4: Because singers have a different delivery.
2: 그렇죠. 그렇죠.
4: 약간 좀 부드럽게 나오는 거 있는데요.
1: 네.
4: 래퍼들은 일부러 이제 약간 공격을 하잖아요, 마이크를. 근데 거기에 음악성까지 있으니까 노래할 때 더 이제 잘 소화가 되는 거죠.
2: Yo, Charlotte, good job.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잘하실 거예요. 자,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나중에 다시 커넥트하겠습니다. All right. So those were our two contestants. 네. Andy Mike님 was contestant number one and Charlotte Kim님 was contestant number two. 일단 두 분 다. 너무 감사합니다.
4: Wow.
2: Right, singing for us. So, 여러분, the time has come. Time for you to vote. 자, 나는 1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But we're only going to give you 10 seconds to send in your votes. Okay, 딱 10초. 투표 시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시작!
5: 10, 9, 8, 7, 6, 5, 4, 3, 2, 1
2: All right, 투표 시간 끝.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your votes in. While we have our staff outside counting in the coming in votes, 일단 문자 많이 왔는데요. 일단 칭찬하는 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뭐 부를 때 뭐 와우.
4: It's good.
2: 그쵸. 저도 깜짝 놀랐어요.
4: 그 분위기 자체를 잘 살린 것 같아요.
2: 맞아요. 특히 이 노래 그냥 분위기 일단 둘 다 너무 행복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4: Yeah.
2: I feel like I could sense their happiness while they were singing it.
4: It's great energy.
2: 네.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애기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저도 이제 딸이 지금 이제 10살 됐잖아요. 애기 소리 된 지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애기 소리 좀 오랜만에 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안 나와서 민수 군체? 이거 그 영화 군체 맞죠? 그 좀비. 좀비 영화.
4: 아니 네. 손이 손이 그랬어.
2: 애기들도 손 어떻게 할지 모르 애기들 처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아직. 네. 최대한 That's a troll. That's something 이 다리 밑에 그 있는 그 도깨비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죄송합니다. 네. Sorry to make baby sounds. You know, not so great. 이건 고양이였는데 방금. That was a cat. 네. 자 여러분 투표 일단 카운트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의 인호자 위너를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6: 준비됐습니까?
2: Is it number one?
6: Are you ready?
2: Is it number two?
6: Are you ready?
2: 자 여러분 오늘의 인호자 위너는요 바로 number one Andy Mike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7: 네, 여보세요.
2: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6: Andy Mike.
2: You are today's winner. How do you feel?
7: 너무 좋고요.
2: 네.
7: 예, 로아의 첫 방송 출연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일단
4: good job.
2: 일단 뭐 네. 너무 좋은 날, 뭐 좋은 소식을 앤디 마이크를 통해 우리 방송 우리 올스타랑 같이 이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결혼할 때도 저희랑 같이 그도 했고 이제 아기 낳고 할 때도 이제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좋은 소식 전하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저는.
7: 네 공개 방송 때 민수님이랑 조한 가수님 에이시아 다 사인도 해주시고 편지도 써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2: 아이고, 그 정도 해줄 수 할 수 있죠. 네. 일단 앤디 마이크님 congratulations 백화점 상품권.
7: 네.
2: 로아야 미안한데 인터뷰 중이거든.
4: 아빠 축한다는 얘기.
2: 아까 축하한다고 너무 신났네요 로아가. 자 일단 백화점 상품권 winner today. 일단 뭐 이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 혹시 상품권 갖고 뭐 할 겁니까?
4: 아기 용품?
7: 산모님 드려야죠.
2: 아 누구? 잠깐만 누구? 와이프. 아 어머니.
4: 어머님. 아.
2: 엄마 로아 엄마.
7: 네.
2: 아 역시. Good nice. choice.
7: 옆에 있는 데 바꿔드릴까요?
4: 예 좋아요.
2: 누구요?
4: 네. 와이프.
2: 아 와이프요?
7: 네. 도망가셨어요.
2: 아 도망갔어요. 네. 잡아오세요. 농담이고요. 오, 앤디 마이크님, thank you so much and congratulations on your win today.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7: 제가 이제 아기를 보느라 그 댓글 창을 많이 못 쓰는데 그래도 방송은 꾸준히 듣고 있으니까요.
2: 아 진짜? 앤디
7: 네,
2: 마이크님,
7: 화이팅. 네.
2: 혼내고 싶었는데 아기 때문에 하니까 일단 이건 핑계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it's a good excuse. 네.
4: 아기 안 와야 되는데 이거
2: 그쵸,
4: 어떻게
2: 그쵸 못하죠. 이거는 저 봐줍니다. Don't worry, don't worry. 네.
4: Anytime.
2: 근데 continue. 네.
7: 그래서 로아가 20살, 30살 될 때까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 아이고
4: 감사합니다.

0: 노아가 20살, 30살 되면 우리 있겠죠?
1: 올스타얼 잉글리시
0: 오야 니 너네 아빠 말이야 라고 하면서
2: 너무 예쁜 거 같아요.
0: Anyway, well, congratulations to you once again. And not only on your win, but on your family. 일단 예쁜 가족도 이렇게 함께 저희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Anyway,
3: thank you. 감사합니다.
0: 네,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Nice. 자, that was today's winner. 아쉽게 오늘 win 못한 우리 number 2 샬롯 킴님은 잠깐 커넥할게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샬롯 킴님.
1: 너무 잘하셨는데요.
0: 진짜 전자 잘했거든요.
1: 예, 네. 다음에 아기 준비하세요.
4: 아기 준비할게요.
1: 예, 옆집에서 하면 됐고 어떤가.
0: 아니 괜찮아요. 왜 제 아기 소리 싫었어요?
4: 아니 너무 좋았어요.
5: 거짓말 마세요.
0: 아 샬롯 킴님 아쉽게. 근데 뭐 네. 노래는 너무 잘 불렀는데 아까 샬롯 킴님이 네. 아 이거 제 스타일 아닌데 제 스타일 아닌데라고 했잖아요.
1: 너무 잘했어요. 네.
0: 근데 샬롯 킴님 스타일은 그럼 뭡니까? R&B입니까? 안 그러면 랩입니까?
4: 랩입니다.
0: 랩.
4: 듣는 걸 좋아합니다.
0: 아 듣는 걸 좋아해요.
4: 네네. 잘 부르는 건 아니고 듣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0: 아 그럼 하는 거는 좀 별로예요?
4: 네 하는 거는 시키실까봐.
0: 아 우리 너무 잘하네. 아 알겠습니다. 저도 네. 이거 랩을 조금 조심해야 돼서 혹시 너무 네. 신나서 못 나올 소리가 나올까봐. 네. 저도 참을게요. 아 칼리비 네. 한번 부탁하려고 하긴 했는데.
4: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1: 오늘 선풋권은 못 탔지만 그 뭐 대신 혹시 피자 좋아하세요? 아니면 치킨 좋아하세요?
4: 네 뭐 두 개 다 좋아합니다.
0: 저도 네. 두 개 다 좋아해요. 네. 뭐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일단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4: 네. 뭐 치킨 고르겠습니다.
0: 아이고 치킨. 저희가 쏩니다. 네.
1: 그리고 요번에 삼포권 못 탔지만 재도전 해주세요.
0: 네. 재도전 가능하거든요. 샬롯 킴님.
1: 충분히 네. 노래 실력 이제 좋아가지고요. 이제 일이 할 수 있을 거예요.
0: 네. 그때도 우리 김주환 씨가 뭐 모르죠. 뭐 칼리비 선곡을 할 수도 있고.
4: Oh my goodness, please, I don't want it.
1: 문제는 제가 그 전주에 칼리비 노래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0: 그래 말이에요.
1: 그래서 네. 좀 곤란한 부분도 있긴 있죠.
4: Let's get it.
0: 네. Well, Charlott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on the show today. Do you have any last words?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4: 아 너무너무 오늘 진짜 간만에 이런 콘테스트 때문에 제가 긴장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30분씩 부른다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0: 네네네.
4: 목소리가 허스키 해서 목소리가 잘 쉴까봐 너무 열심히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치킨값도 벌었잖아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1: 그렇죠.
0: 아이고 일단 이게 긍정 이거 너무 좋아요. 이 긍정 마인드.
1: 그냥 다음에 혹시 좀 뭐 치킨 치킨이나 피자 땡기실 때 네? 한번 노래 한번 해주세요.
4: Okay.
0: At least, right?
1: 그냥,
0: At least.
1: 근데 계속 2위를 하시는 거예요.
0: 일부러. 좋습니다. Charlotte Kim 님,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applause for both our contestants, Andy Mike and Charlott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자, 여러분 오늘의 이노자. 여기서 마무리됐는데요. 다음 주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 도전곡도 있긴 있죠. 다음 주 도전곡은요. 우리 R&B 황제 김조한 가수가 살짝 미리 맛보기 들려줄 건데 형 are you ready?
6: Let's get it.

0: Sting's Englishman in New York. 아, 죄송해요. Englishman in New York.
1: Some water, please.
0: 날 줄 알았어. By Sting.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입니다. 아, 나 이 노래 아는데 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1: That's right.
0: 다음 주 기대하세요.
1: Let's get some chicken.
0: 어, 누가
1: or pizza.
0: 누가 부를 건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Alright, folks, we're gonna take a quick song break. We'll be back. In the meantime, this song's by 김조환, 내겐 너무 예쁜 그녀.

0: That was by Kim Jo Han. 내겐 너뿌 너 너뿌 내겐 너무 예쁜 그녀. 내겐 너뿌. 앞에 시미나 배우
1: right.
0: 목소리 나오더라고요.
1: 듀엣이죠.
0: 더 시미나 목소리 더 나와요?
2: 아니 그거 아니고
0: 그 앞에만
2: 밀어 붙였어요.
0: 와.
2: 이 녹음할 때 네. 얼굴 어, 어, 이제 이미 인트로를 하고
0: 네.
2: 그래서 시미나 씨 언제 오죠?
0: 아 맞아.
2: 다 했는데.
0: 어 같이 참 어, 어 보니까 같이 하게 됐는데 언제 오죠라고 어 하고 갔어요.
2: 그러니까
0: 네. 어 좋아요. 자 여러분 a fun first half that we had here on All Star English. 오늘의 인어잡. Congratulations once again to Andy Mike, winner of today's 인어잡. We are going to start slowly start to wrap up our first hour. 여러분 2부도 같이 할 거죠. 네, we're gonna be joined by Ange and 배홍건 팀 팀장님이다. 과장님도 있을 겁니다. 형,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3: Tomorrow, I love you tomorrow.
0: In the meantime, Stevie Wonder, isn't she lovely? We'll see you back here at 7.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8: English with
9: 부산 아지매.
8: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9: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8: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9: 오이소, 보이소, 영어 하이. 아, 여기 아이고. 하이, 하이, 달콤하이, 과일 가게입니다.
10: Hello there. Wow, these fruits look fresh.
9: Wow, welcome, welcome. 맛있겠지, 예. 과일은 사과가 최고라, 예.

0: 싱싱함이 그냥 눈에서 티 나옵니다. 띵.
1: Oh, they look amazing. So, how much is it per kilogram?
0: 예? 방금 제 킬로그램 물으신 겁니까?
1: Kilogram, yes.

0: 지금은 74kg.
1: Oh, no. I didn't ask about your weight. I just want to know how much these fruits are per kilogram.
0: 사실 그런데 진짜 힘들었어요. Difficult, hard. You know, running. 와, 러닝 시작했을 때요. 500m도 못 뛰겠지만은. 와, you know, running difficult, hard.
1: Yes, I know running is tough, but I just want to know the price of the fruit per kilogram.
0: 아, tough! Tough해 보입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가 지금은 내가 막 5kg도 막 뛴다, 아닙니까? 이게 다 과일 덕이라, 예.
1: Oh, excuse me. Please, I just want to know the price of the fruit per kilogram. The apples.
0: 사과요? 애플? 아이고, 과일 얼마인지 물어보는가 봐. 아이고, 그거는 킬로당 3,000원. 근데 그 아까 내 몸무게 그 바디 킬로그램 그거는 비밀입니다. 시크릿 플리즈.
2: 오늘 배워볼 표현 킬로그램당 얼마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1: How much is it per kilogram? How much is it per kilogram?
2: How much is it per kilogram?
3: 뭐뭐당 얼마라고 할 때 당은 per이라고 합니다. 킬로그램당 1,000원. It's 1,000 won per kilogram. 시간당 60km. 60 kilometers per hour. 한 사람당 한 개. One per person.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킬로그램당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per kilogram?
1: How much is it per kilogram?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4: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6: 맞다. All Star.
4: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이름이 뭐예요?
1: 알라이트, time for today's 길거리 인터뷰. And filling in for Tegan for another week, we have Ange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enjoying this song, are we?
2: Yeah, I like it. It's got a nice little vibe going on. Yeah, I like it.
1: Tegan 절대로 자기 노래 이렇게 반응하진 않은데 너무 좋아요. How are you?
2: I'm great, Mintu. How are you?
1: Doing good. Enjoying the rain?
2: No, Mintu. No. This is the most. I hate this weather.
1: Oh, 진짜?
2: Yes.
1: 나랑 이 너무 잘 맞다.
2: I 진짜요?
1: Hate summer and rain during the summer with a passion.
2: Right. Why?
1: Because, especially during monsoon season, because it pours.
2: Yeah.
1: Right? I hate getting my socks wet. 저 양말 축축해지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I think it's the worst feeling that you can have.
2: 맞아요.
1: Like when it comes to. Like comfort,
2: yeah.
1: Like with your clothes.
2: Do you have rain boots?
1: 있긴 있는데, I'm a little
2: 안 신어요?
1: Shy.
2: 왜요?
1: 좀 자갈치에서 일하는 거 같은데. Which is not wrong, but 뭐지 학교에서 선생님인데, 네.
2: 어 선생님이에요?
1: 놀림 받아서.
2: 아, 네. 네.
1: 근데 일단 피디님이 물어봅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물에 젖은 양말 신고 있는 거. 그냥. 걸을 때마다 욕하고 싶은 그런 느낌?
2: 맞아요. 그거 딱
1: 이거
2: 맞아요.
1: 뭐냐면 축축한 느낌 싫어하잖아요. Wherever on your body.
2: Of course.
1: Like, you know, just having that soggy feeling.
2: 네, yes, the soggy feeling. Oh, I have

0: I really do.
1: 근데 you could tell, you know, her husband rubbed off on her.
0: Yes, 1000%.
1: Wait.
0: It's lovely. 네. Oh, I love hearing non-American English accents sometimes.
1: Oh, yeah, 저도 가끔씩. Yeah. 네, I like it.
0: Yeah, 네. It's good.
1: And you know what? It's not me making fun. It's me trying to emulate it.
0: There you go. Okay. Because we all want to. 네. We all want to emulate it.
1: 좋아요. 자, 파도가 엄청 크다.
0: The waves are huge today.
1: The waves, 파도가, they're huge.
0: Huge.
1: 근데 이 huge 단어, very big 이런 느낌... 보다 좀 엄청 뭐라 그러지? 엄청 큰 웅장한? 한국말로 뭐죠? 웅장한? 거대 말고 웅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 뭐 있잖아요. 엄청 먹어. 웅장 맞죠? 웅장하다. 저희 vocabulary 장난입니다 요즘.
0: 웅장?
1: 웅장하다.
0: 웅장한.
1: 네.
0: Okay.
1: But you know, huge. Like, but there's other fun ways to say huge. I like saying gimungous.
0: Gimungous? Okay, I'm stealing that. I am stealing that.
1: It's a you know, a little bit of like a wordplay kind of thing, but it's a combination of gigantic and humongous.
0: Yes.
1: 네, 'cause gimungous.
0: Yeah. Oh, I'm stealing that.
1: It's all yours.
0: Okay, thank you. 네. I'm taking it, me too.
1: So the waves are huge. The waves are gigantic. The
0: Today.
1: Waves are humongous. 이렇게 할 수 있죠.
0: Yes. 네. And if the waves are 잔잔하다, We can say the waves are gentle today.
1: Gentle. 네, mm-hmm. 그렇게 할 수 있죠. Mm-hmm. The waves are gentle. Mm-hmm.
0: So Yejin was going home after the beach trip. She was going home.
1: 네.
0: Yes, and she had just come for the day.
1: 네.
0: And yeah, very excited to go home and just relax after her beach day.
1: Well, I'm glad she had fun. Mm-hmm. Nice.
0: So our next interviewee, Minsu, was also out with her family.
1: Oh, 좋아요.
0: Yes, on this day. So 네. there were a lot of families at Haeyun Day this weekend.
1: I bet.
0: So let's take a listen to what she had to say.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이름이 뭐예요?
2: My name is Esther. 한국어는 김정연입니다.
0: 몇 살인가요?
2: 비밀인데.
0: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제 예상은 뭐 21살일 것 같아요.
2: 뭐 드시고 싶으세요?
0: 그러면 오늘 여기 해운대 왔으니까 네. 혹시 바다가 자주 오나요?
2: 자주는 안 오고요. 여름에 애들 데리고 한두 번 정도 와요.
0: 진짜요? 그거밖에 못 와요?
2: 네, 그거밖에 못 와요. 더 오고 싶지만
0: 네.
2: 애들 이제 모레 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샤워도 시켜야 되니까 좀 잘 못 오고
0: 네.
2: 하지만 애기들 낳기 전에는 정말 자주 왔어요. 선텐도 하고 수영도 하고 정말 좀 좋았어요.
0: 진짜요? 네. 그리고 지금 혹시 물 자주 들어가나요?
2: 지금 물 자주 들어가는 거 너무 좋은데 또 들어가면
0: 네.
2: 애들 이제 봐야 되니까 좀 일부러 안 들어가고 모래사장에서 좀 놀고 그렇게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물은 좋아해요, 되게.
0: 네. 어떤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까?
2: 저희 양산 덕계 쪽에 살고 있습니다.
0: 덕계! 네. 여기에서 엄청 먼데요?
2: 맞아요. 네. 그래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왔고 제 고향이 이제 부산이라서 여기에 엄청 익숙한데 지금 집이 저희 친정 근처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어 가지고 여기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0: 예. 혹시 다른 바다 혹시 해운대보다 다른 바다 좋은 바다 있나요?
2: 개인적으로 송정도 좋고요.
0: 네.
2: 그리고 일광 쪽에 그 바다도 괜찮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는 쪽 근처에 울산 쪽에 울주군에 나사리 바다도 괜찮아요.
1: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erview.
0: 네.
1: 덕계. 네.
0: 네.
1: 저는 처음 듣는 도시예요.
0: 완전 조금 신도시처럼인데요. 네네네네.
1: Interesting. So, 김정현 님 also out with her family at the beach, right? Did you get to teach her any English?
0: Yes, I did. So, she can also speak English.
1: Was she also from across the pond?
0: No, she wasn't. Yeah, across the small pond. So yes, when we spend a long time in the sun, like we said just now about sunscreen.
1: Mm.
0: Yes. So let's find out how we say what happens when you don't wear sunscreen, Minsu.
1: Mm-hmm.
0: 그러면 바다 올 때는 뭐 해요?
2: 바다 왔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햇빛도 좀 받고 누워서 책도 읽는 것도 좋아하고 누워가지고 맛있는 음료수도 먹는 것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제 별명이 나무늘보예요.
0: 진짜요? 자주 자는?
2: 누워있는 거 좋아합니다.
0: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바다가 특 특히 바다가 그거 너무 좋아요. 네. 그런 습관 있으면.
2: 맞아요. 그래서 네. 너무 더울 때는 이제 선글라스 끼고 얼굴에 수건 덮고 그냥 계속 누워 있으면 와, 최고입니다.
0: 너무 좋아요. 혹시 영어 할 수 있나요?
2: 네네. 영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0: 어, 진짜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한국어 그 표현 말하고 만약에 그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알면은 네.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는 햇볕에 탔어.
2: Oh, I got sunburn.
0: Oh, what? Yes, actually, yay. I got sunburn. Oh yes. Do you like tanning?
2: Yeah, I like tanning.
0: Me too.
2: Oh. I got a lot of the dots in my face.
0: Freckle. No, they're beautiful. They're so beautiful. Oh my God. Okay, so we've got the first one. I got sunburned. Yeah. There you go.
1: Nice. 바로 나오네. 어, 역시 대한민국 선생님. 최고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탔을 때 when you didn't put on sunblock and you're out in the sun for a long time, 뭐지 피부가 타잖아요.
0: 맞아요.
1: So in English you would say
0: I got sunburned.
1: 그쵸, I got sunburned이라고 하는데.
0: You can also say I got fried.
1: Fried 완전 튀기 그냥 기름에 들어가서
0: 맞아요.
1: 튀기잖아요. Right? 네.
0: 튀겼다.
1: 근데 두둥님이 인터뷰가 아니라 수다를 떠시는데? 라고 하는데 어, 근데 그만큼 재밌잖아요. 맞아. 수다 그냥 수다만 들고 중간에 잠깐 영화 배우고 right?
0: 맞아요. 맞아요.
1: Nice.
0: Yes. So lastly, Minsu, it's 네. alway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other lovely creatures that may be living in the ocean.
1: Yes.
0: And some of them are not always nice to people. Some of the sea animals.
1: Sharks.
0: Yeah, don't terrify me like that. You know, everyone's like, it's Korea. There's no sharks. 네. I'm always like, we don't
1: 그쵸.
0: know.
1: Oh,
0: we
1: South
0: don't know.
1: Africa.
0: Yeah, we have. So
1: great whites, no.
0: So caveat.
1: 네.
0: One of my friends got bitten by a shark.
1: Oh, 안 갈래. 나 South Africa 안 갈래.
0: Yeah, he 네. got bitten by a shark. Ooh. It was actually, I couldn't believe it when I heard it. 네. So I was just like. I don't know what to say.
1: 일단,
0: But anyway.
1: 네, don't
0: yes.
1: scare me. Yes.
0: So there are other animals and let's just learn how to say we should be careful of some of them. Let's take a listen. Yeah. Ah, what about 해파리 조심해?
2: Be careful for the jellyfishes.
0: Very good. Very close. So watch out for jellyfish.
2: Watch out for jellyfishes.
0: Wonderful. Oh my, thank you so much. And what are you going to be doing after this?
2: After this, I probably feed kids and just go home and take a shower and relax as a sloth.
0: Okay. Lovely. 너무 놀고 다시. 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2: Oh, I was happy to talk with you.
0: Thank you. And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1: 네. So, 해파리.
0: 해파리.
1: Very dangerous. Like, and it's an issue here in Busan. It's
0: it
1: a
0: is.
1: Problem here in Busan during the summer.
0: It is a real big issue.
1: 맞아요.
0: So 해파리 조심해.
1: 네.
0: Watch out for jellyfish.
1: 맞아요. Well, be careful of the jellyfish 할 수 있겠는데. 네, 조심해. Watch out for
0: jellyfish.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Mm-hmm. 네.
0: Yeah.
1: Nice. So as the beaches. All seven beaches have opened here in Busan.
0: They have.
1: Once the Changma season ends, I'm sure a lot of people will be enjoying it. So these are expressions you could definitely use out 100%. And about on the beaches.
0: Yes.
1: Nice. 근데 NG, 이 웃음도 너무 그냥 듣기도 좋고 너무 재밌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부스타분들이 NG랑 친구하고 싶대요.
0: 어, 진짜요?
1: 네.
0: 어, 친구해주세요.
1: 한번 하세요. 야, 친구들아! 한번, 아, 야나
0: 갑시다.
1: 아닌가? 네. 친구들아, 고마워. Ange,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1: We'll see you around, right?
0: Yes, we will. 네. We will. Might be back in the future.
1: 맞아요, yeah. 좋아요.
0: Thank you
1: so much. In the meantime, this is 최백호. 부산에 가면 꽃물이 겨울은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0: 시간이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웰컴.
0: 참 오늘은요.
1: 네.
0: 되게 많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뭐라고 하죠 영어로?
1: 많은 극이 왔습니다.
0: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찡찡 대답을 뭐라고 해요?
1: 찡찡 대답?
0: 네, 영어로. 찡찡 대답.
1: What does 찡찡 대답 mean?
0: Hold on, let me find. 찡찡 대답 in English. Oh, whining.
1: 마치 어느 쪽에서 찡찡 대다가 많이 나왔습니까?
0: 아니, 어느 쪽이냐면 네. 우선은 제가 순위부터 발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 네.
0: 자, 고수님 1등 하셨습니다. 근데요. 네?
1: 누구 연속 이거 끊은 거 아니에요?
0: 어제 어떤 분이셨죠?
1: 자기 일이잖아요, 이게.
0: 저희는요.
1: It's your job.
0: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미안합니다. 네. 근데
1: That
0: 고수님
1: 100% correct.
0: 네, 오늘은 고수님이 조금 명예 회복 차원으로 1등으로 들어오신 것 같고요.
1: 네.
0: 뭐 데넬리 님이 2등 하셨고 슈가만 땅님 처음으로 3위 안에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오늘 3등 하셨어요. 슈가만 땅님 요즘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 너무 좋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님 방금 늦게라도 들어왔어요. 오늘 바빠서 조금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1: 핑계.
0: 네, 일부 5등 안까지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님 듣고 계시죠? 어제 진님 1등 하셨네.
1: 1등했어요.
0: 네.
1: 네.
0: 그래도 안 돼요.
1: 이 추락 어떻게 하지? 좀 심한데. 네.
0: 이 추락 갭이 조금 좀 많이 차이가 나요.
1: 네.
0: 이건 늦은 게 아니고
1: 오늘까지만 봐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We'll let it slide. 봐주겠다.
0: Let it slide. 그냥 지나가게 하겠다.
1: 네.
0: 자, 이제 whining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찡찡거리다?
0: 네, 찡찡대다, 찡찡거리다.
1: 네.
0: 1부 때 날쇼적 시간에 우리 둥피님이 습도가 너무너무 높다고
1: 네.
0: 이렇게 또 한탄을 하셨거든요.
1: 네.
0: 우리 둥피님 2부 때 지금 퇴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말도 안 돼. 날씨 요정 확 막 이마에서 육수 흘러요. 네. 이제 3단 콤보로 들어왔는데요.
1: 일단 컵으로 일단 육수 일단 먼저 받으세요.
0: 그렇죠.
1: 네,
0: 이런 식으로
1: 받으면서 근데 두님 일단 지방 쪽에 많이 It's hot and it's humid there.
0: 네네.
1: Is it raining there? 맞아, 이거는 뭘 안 물어봤네.
0: It is. 네네네. 지금 이제 부산에서 오전에 내렸던 비가 이제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더울 거예요.
1: 네.
0: 서울은 더우면 훨씬 덥고 추면 훨씬 춥기 때문에
1: 오케이.
0: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퍼우님께

0: 에서요. 2부 때 들어오시고 1부 때 이노잡 들으시고 영어 방송 재미있네요. 앞으로 계속 들어야겠어요. 오. 하셔야죠.
1: 오늘부터 저랑 1이 됐습니다. 아, 네. 이름 뭐라고요?
0: 네. 펄니.
1: 펄. 펄. 나랑 1일. 네. Plus forever.
0: Alright.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서님. 또 유서님 언급 안 했다고 또 삐지셨네요. 할 말 없으면 시간 끌지 마요.
1: 네. 아니 문자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챙겨야 되겠습니다. 네, 문자 많이 왔는데요.
0: 네네네.
1: 일단 아까 뭐 유저님이 민수 44.
0: 네. 44.
1: 네. 왜냐면 이게 근데 두둥님도 민수 84라고 이거 하는데.
0: 네.
1: 근데 저 일단 나이를 기억해서 너무 네. 영광입니다.
0: 네. 민수님 칭찬도 있는데 안 읽으세요?
1: 뭐 있어요?
0: 읽을 게 많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1: 네네.
0: 진님. 네. 유쾌한 민수님 지켜야죠.
1: 아이고. 지켜주세요, 제발.
0: 그니까요.
1: 부탁드립니다. 왜 유저님이 I use the word in Korean. 아하. 뭐가 엄청 크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0: 네네네.
1: 웅장이 생각났어요.
0: 웅장하다.
1: 웅장하다.
0: 아하.
1: 파도가 웅장하다.
0: 아하.
1: 말이 됩니까?
0: 파도가.
1: 네.
0: 만약에 humongous 하면은 웅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 근데 유저님이 근데 파도에 웅장하다고 안 쓰는데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0: Usually we don't.
1: 아 근데 그렇게 표현해도 이해는 가죠.
0: 아, 이해는 understand, 가죠. Right, 네, like size wise.
1: 네.
0: 네. 그러면
1: I mean you don't say food is beautiful, right? 음식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 보통 하진 않는데 이해는 하잖아요.
0: We do.
1: 네?
0: 그러니까 반찬이 정말 잘 차려져 있으면 크게 크게.
1: 이번 whose side are you on? 제 편입니까?
0: 팩트는 이제 짚고 가야 되니까.
1: 네.
0: 네, 네, 네.
1: 일단 words, English and Korean, you could express it in various ways.
0: Mm-hmm.
1: 네.
0: 맞습니다. 자, 이 정도로 문자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1: 문자 몇 개 더 왔습니다. 네. 미안. 잠깐만요.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엔지님이랑 너무 재밌게 했는데 두두님이 엔지님 민수 휴가 가시면 예비 호스트? 근데 그 밑에 문자가 너무
0: 네.
1: 너무 눈에 띄네요. 우리 아오아오아이님 이번에 처음 왔는 것 같은데 1위 했습니까? 저랑 오늘 1위 됐습니다. 아오아이님. 근데
0: 네네네.
1: 오 괜찮겠네요. 저 죄송한데 휴가 안 가요, 저.
0: 이건 본인이 못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1: 휴가 안 가요. 안 갈 건데 no. 네. I'm never leaving this seat.
0: 네, 네.
1: 여러분,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0: 근데 이제 다은 님이 그 얘기를 했네요. 웃는다고 다 착한 말이 아니에요.
1: 빙고입니다.
0: 웃는다고 다 착한 말이 아니에요.
1: 네네네.
0: 네네네. For information. 네,
1: 저는
0: FYI.
1: 뭐라고 할 때 항상 웃으면서 말하거든요.
0: That's right.
1: 여러분 기분 나쁜 거 절대 아니죠.
0: 네, 우리 민수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1: 네. 네,
0: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네. 디지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해야 되는데
1: 30초 남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수경을 쓰는 시즌이 왔어요. 여름 수경, 네. goggles.
1: Goggles.
0: 네, 이 swim goggles를 쓰는 시즌이 왔는데, can wearing swim goggles for too long actually make your eyes pop out?
1: 오,
0: 네.
1: 좀 왜냐면 이게 꽉 끼어야지 물이 안
0: 그쵸.
1: 되잖아요.
0: 네, 진짜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1: True.
0: True.
1: 네.
0: Partly true. 네, partly true.
1: 반반이네.
0: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permanent하게 돌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But the spike in eye pressure. 안압이 있어요. So, you know, putting on swim goggles creates a vacuum seal around your eye sockets, exerting a physical pulling force on your eyes. 그래서 안압이 증가는 하지만 영구적으로 눈이 튀어나온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이 위험이 있어요.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1: 20초 남았대요, 조동님이.
0: 아, 녹내장 유발이 있고요. 근데 세 번째로는요. 이게 제일 심해요. 팬더 자국이 생긴대요.
1: 아,
0: 눈 주변에
1: 네.
0: 이게 왜 눈 주변은요 the skin surrounding your eyes is the thinnest and most fragile and compressing it for over an hour completely cuts off blood flow and damages cells 그래서 팬더 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조심을 해야 됩니다 10초만 더 주세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매 20분마다 release 벗고요 두 번째로는 압착식이 아닌 와이드 형태. 그러니까 뼈를 두르는 거. 아니면 네. 그 있잖아요. 잠수할 때 쓰는 이 큰 거.
1: 아, 스쿠버 다이빙 할 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스쿠버 거글스.
0: 그렇죠. 그 두 개를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1: 네. 네. 저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0: 네, 네, 네.
1: 인어하고 거글스 팍업 수경 쓰면 안에 네. 엄청 안개 끼잖아요.
0: 습기가 차죠.
1: 네, 네. 습기 찰 때 이거를 if you want to prevent it 침으로 거기 안에 뱉고 침으로 코팅하고 한번 헹구면 네. 이 습기 안 차요.
0: 하루 거 해 줬어요.
1: 일단 뱉었어요. 하고 제가. 자, 오늘의 이노잠이란다. 아, 네. 네, did you know? 들었습니다.
2: 이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과장님, 이런 주제로 시간 뺏긴 거에 대해 한마디 하시죠? 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5: 아, I should be really in a hurry
1: 네.
5: because of 지주죠.
1: 네네.
5: 그래서
1: 문제가 지주죠라고
5: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 뭐 문제가 있어요?
5: 네? 우리 좀 구성에 대해서 지주조 시간을 좀 대폭 줄여야 되지 않을까?
1: 오, 일단 우리 부장님한테 지적했습니다. 방금 부장님이. 네, 이거 우리 PD님 부장님 이게 책임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좋아요. 자, we have HK 과장님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오늘도 수기로 부산. 안녕하십니까?
6: 아, 반갑습니다.
1: And thank you for coming in. How do you feel?
6: 아, 이것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6: These days, I'm so swamped at work.
1: Swamped at work.
6: Yeah. But joining Oz English always boosts my mood.
1: 아, 네. 역시. Like clockwork. 이 표현 아십니까? Like clockwork?
6: 아, 모르겠네요.
1: Clockwork, 시계잖아요.
6: 네네.
1: 시계는 절대, as long as it has batteries or as long as it's running, 절대 틀릴 수가 없잖아요.
6: 네네네.
1: 딱 시간 딱 항상 맞추잖아요. Like clockwork.
6: I like clockwork.
1: Like clockwork for you. 네. 자, 오늘도 수기로 부산 61회차입니다.
6: 아, 진짜 여기 time flies 입니다. Time flies.
1: 진짜 오늘 7월 1일이에요. Can you believe we are in the second half of 2026?
5: So that's the reason why... Yesterday,
1: yes,
5: Minju Sam,
1: yes,
5: teaches some really good expression.
1: 네.
5: In this situation.
1: 네.
5: So, 곧 나옵니다.
1: 아, 곧 나와요. Yeah. 일단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So as always, let's start with today's 민원.
7: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에게 남았어요. 여보, 야 벌써 7월달 하반기야 그치?
8: 아 여보, where did the time go? I can't believe it's already July. Actually, I've been slacking. I need to get back on track. 아 벌써 7월이라니 시간 너무 빠르다. 나 사실 요즘 좀 게을러서 다시 열심히 해야겠어 여보.
7: 야 영어 너무 잘하네.
8: 맞지?
7: 맞아, 하반기니까 다시 이제 좀 열심히 해보자고.
8: 아 여보 say less. Your timing is impeccable. Better late than never. 다 막 갖다 붙였네 지금 여기. 아 맞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빠를 때지.
7: 아 그치 좋아. 아 근데 있잖아, 우리가 또 열심히 할 때는 하는데 또 쉬든 쉬어야지 그치? 우리 하반기에 또 부산에는 항상 그 축제가 참 많대. 축제 뭐 전시회 그럴 만한 데가 참 많대.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
8: 여보, music to my ears. Oh, it rings a bell. 안 그래도 들어봤거든. Oh, my rule of thumb, BEFM. 그래서 빨리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아한테 물어봐.
7: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다 보니 하반기를 맞아 또 축제 가볼 만한 곳 이런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네, 민호 잘 들었습니다. 유조님이 소중한 과장님 시간 뺏지 마세요. 공무원의 유일한 일탈인데, 이분 우리 과장님한테 일탈이고 이것도 일입니다.
7: 아, 이거 일이에요.
1: 그렇죠.
7: 네네.
1: 네네네.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재밌지 않죠 여기?
5: 아, 재미 약간 있습니다.
1: 어, 일이면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5: 아니,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5: 감사한 마음으로.
1: 다행입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자, 일단 오늘 민원 잘 들었고요. 어제 나온 다, 그냥 표현들 다.
5: 아, 제가 어제 열심히 봤거든요.
1: 싹 다.
5: Where did time go?
1: 네.
5: I can't believe it's already July.
1: 네.
5: Actually, I've been 이건 좋대요. Slacking.
1: Slacking, yes. 네.
5: I need to get back on track.
1: 네, 그 복습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 아, 어제 좋은 표현 너무 많았습니다.
1: 맞습니다. 네네. So as we are in the latter half of 2026, 뭐 그렇게 말하니까 벌써 뭐 2026년이 끝난다 이런 느낌 절대로 아닙니다, 아. 여러분. It's the beginning of the latter half of 2026.
5: 맞습니다. 아직 우리 하프 더 남았거든요.
1: 맞아요. Lots 네네. to do, lots to see here in Busan City, and 우리 과장님 will be filling us in.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5: 저기 죄송한데 첫 번째 가기 전에 우리 댓글이 갑자기 많이 왔어요.
1: 네.
5: 토리님 반갑고요. 오랜만에 오셨다고.
1: 아이고 토리님. 유저님 왜 오랜만에 왔습니까?
5: 아, 바쁘신가 보네요. 저 유저님 민수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음.
1: 어, 빙고. 진짜. 스트레스.
5: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르라고 안 적었는데. 그렇고요. 와 우리 두둥님 댓글 읽으면서 업무 스트레스 푸시던데. 댓글 읽는 거 좋아합니다.
1: 맞아요, 네. 맞아요. 다 읽어요. 여러분 이상한 거 한번 보내보세요.
5: 아 우리 닥터 수님 반갑고요. 이재원 네. 터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1: 좋습니다. 자, let's get it. Updates on Busan City. Yeah. What's first?
5: First one is about cars.
1: Cars.
5: 네네.
1: Not the movie, right?
5: 아 무비도 뒤에 나올 건데.
1: 그래요? Yeah. So cars sounds interesting. Please tell us.
5: Sure. The Busan International Mobility Show 2026. 이제 2026 부산 모빌리티 쇼인데요. This one will be open daily from 10 a.m. to 5 p.m. Mm-hmm. but 6 p.m. on weekends until the end of this week at Bexco.
1: Mm-hmm.
5: Under the theme Moving Tomorrow. 그러니까 이제 내일의 길을 열다라는 오. 주제인데요. Moving Tomorrow.
1: 네.
5: The event features around 2,000 booths from 141 companies across 12 countries.
1: 2,000 booths? That's quite
5: 네,
1: a lot.
5: 굉장히 많아요.
1: 네.
5: As you can see, you can enjoy a variety of programs such as 이게 뭐 핵심이죠. Riding new cars.
1: Mm-hmm.
5: And also viewing air and maritime mobility exhibits.
1: Okay.
5: And also motorcycle experiences and also safety activities, etc.
1: Yeah.
5: But the thing is, ticket price, it is paid one. The ticket price is 12,000 won.
1: Okay.
5: 12,000 원이에요. But
1: 네.
5: elementary to high school students and seniors over 65 can receive a 2,000 won discount.
1: Okay.
5: In addition, children, veterans, and other eligible participants can attend the event for free.
1: Oh, okay.
5: 학년기 미만의 아이들, 네. 뭐 유공자분들 뭐 mm-hmm. 등등은 이제 무료고요.
1: Mm-hmm.
5: Tickets can be purchased both online and offline.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official website of the event. 어, 여기 나오네요. 우리 이제 포스터가 나오죠.
1: 맞습니다. 포스터도 멋지네요.
5: 굉장히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1: 맞아요.
5: 네네.
1: So that's the Busan International Mobility Show. Car show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5: 아 맞아요 이게 단순한
1: 그런
5: 게 아니에요.
1: They have cars, they have cars, but in mobility 단어
5: right.
1: 그냥
5: mobility.
1: The way people move, right? How to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5: 맞습니다.
1: whether it be on ground, yeah. on the sea, in the air, 다 있으니까 definitely check that out. Cool. What's next? 아 죄송해요 문자.
5: 아 우리 유저님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음.
1: 아, 아마 목소리 이제 때문에.
5: 예예 예, 목소리 때문에.
1: 네, 일단 뭐 저는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5: 네네.
1: 그쪽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했어요.
5: 아,
1: 죄송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부장님.
5: 아, 굉장히 곤란한
1: 네.
5: 발언이네요.
1: 죄송하다고 하려고 했어요, 저.
5: 네, 예, 예. 네. Second one.
1: 네.
5: Second one is about flowers.
1: Flowers. How nice. Summertime flowers.
5: 네, 네. The 16th 이제 발음이 조금 어려운 hydrangea.
1: 어, 좋았어요.
5: Hydrangea. 수국입니다. 수국. 수국. 네. 다 아시죠? Hydrangea.
1: 이쁘죠.
5: Flower Cultural Festival. 수국 꽃 문화 축제인데요.
1: 네.
5: This one will be held from this Saturday to next Sunday at Taejongdae area. In Korea, hydrangeas, 수국, are a popular early summer flower,
1: yeah.
5: especially loved for their lush, colorful bloo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rainy season scenery.
1: 아마 우리 부사분들도 이 꽃 많이 알 겁니다. 우리 뭐 어른 특히 뭐, 뭐 어머님들, 이모님들, 고모님들 다 이제 그 푸사 다 이 꽃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5: 아, 사실 저는 I have no idea about this 네. flower before I searched this one, but after I searched the image of hydrangea, I realized it's really beautiful.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1: 진짜 예뻐요. 네네네. 네.
5: This 영도구 district hosts this festival, and you can enjoy totally 5,000 trees of hydrangea. 약 5,000 그루의 수국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Adding to that, there will be other various programs like busking, concert, photo exhibition, flea market, even food truck, etc. The thing is, you can enjoy those programs only on weekends. 그러니까 주중에는 꽃 구경만 할 수 있고
1: okay.
5: 주말에 가시면 you can enjoy busking, concert, photo exhibition, flea market, food truck, etc. So for more detail, please visit the 영도구 district website.
1: 네, so that's the 16th Hydrangea Flower Culture Festival 수국꽃 문화축제. That sounds fun.
5: 여기도 우리 포스터 나오는데 포스터도 상큼하죠.
1: 와, 이쁘다. 네네. Lots of various colors.
5: 이거 좋네요. 여기 수국이에요, 수국. Hydrangea. 네. 예쁘죠?
1: 이거 직접 사진 찍으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5: 아닙니다. 제가 우리 그 부산 관광을 대표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미즈 부산. 예, 거기 있는 사진들입니다.
1: 아, 네. 별로 그러면 일단 소울이 없네 이 사진들.
5: 제가 이렇게 잘 찍지는 못하고요.
1: 너무 이쁩니다. 자, 근데 혹시 뭐 수국꽃 문화축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못 갔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만약 꽃이 여기 있으니까.
5: 아, 우리 유저님, 와 수국꽃 과장님 배우자분이랑 가셔야죠. 누가 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가서 누가 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1: 아, 근데 그런 센스는 있어야 돼요.
5: 아, 쉽지 않아요. 네. 아, 우리 이현희님 잘 살고 계세요? 아시는 분인가요?
1: 글쎄요. 이현희님 저 아세요?
5: 아시는
1: 일단 잘 있습니다.
5: 예예.
1: 잘 있어요.
5: 아, 당황스러운데.
1: 혹시 근데 이쪽에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있는지 답변해 주셔야죠.
5: 아, 저도 잘 살고 있는데 누구시죠? 잘 모르겠는데.
1: 예. 좋습니다. 자, what's next?
5: Third one is about theater.
1: Theater.
5: 예, 제가 네. actually I realized theater has the meaning of 연극.
1: 연극도 되고 네네. like a movie theater도 되잖아요.
5: 예, 원래는 저도 무비 theater 말고 있었거든요.
1: 아,
5: 네, 근데 연극도 되더라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theater. 연극의 무비 theater는 그냥 그 장소, 네네. 영화관 네네. 그리고 theater is acting.
5: So Busan City and the Korea Theater Association will hold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제 44회 대한민국 연극제인데요. This one will be held from July 1st to July 26th at various places like.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하는데 부산 시네마 센터, 부산 시티즌스 홀, 시민회관이고
1: 네.
5: 금정 컬처럴 센터, 금정 문화회관이고요. 백양 컬처럴 아트 센터, 백양 문화예술회관, 부산 컬처럴 센터, 부산 문화회관, 가온 아트, etc. The festival, which originated from the National Regional Theater Festival, first held in Busan in 1983.
1: Wow.
5: 1983년에 이게 처음, 그러니까 올해가 44회겠죠.
1: 네.
5: So this one is one of the largest theater events in Korea. This year's edition will be hel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1: Nice.
5: 16년 만에 부산에서 다시 개최가 됩니다.
1: But the first one was held in Busan too,
5: 그러니까 이게 되게
1: right?
5: 역사가 깊죠.
1: 진짜. Could you share some details of this festival?
5: Say less. The festival will include competitions featuring representative theater companies from 16 cities and provinces and also an international director collaboration program with Busan theater groups and also a youth theater networking festival and various public participation events, etc.
1: Yeah.
5: The thing is, you can make a reservation for each theater at the website of this event. There are two types of tickets. First one is about you know, price will be 20,000 won. 그러니까 2만 원 상당의 유료 연극도 있고요.
1: 네.
5: Also, there will be free edition. 이제 또 무료 버전도 있어요.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1: Nice. So that is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taking place starting today, going through the whole month almost.
5: 맞습니다.
1: July 26th. 네. We have time for one more. What's the last one?
5: 우리 이현희님. 웃음만 짓고 답이 없으시네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1: 누구한테 저는 예, 예. 말하는지. 네.
5: Last one is another exhibition.
1: Exhibition
5: all about fishing industry. 수산업에 대한
1: 전시이면 그거죠. 네네. 네.
5: Busan Marine Natural History Museum. 부산 해양 자연사 박물관.
1: 여기 진짜 재밌어요. Yeah, 신기한 거 진짜 많더라고요.
5: Located at 동래구 district.
1: 맞아요.
5: This one is holding a special exhibition titled 36 The Lost Era Records of the Busan Sea. 그러니까 제목이 36 잃어버린 시대 부산 바다의 기록입니다. From today to until the end of next month on the museum's fourth floor, the exhibition introduces the history of Busan's modern and contemporary fishing industry, covering the period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through the years following Korea's liberation, including the 1950s and 60s.
1: Yeah.
5: Visitors can explore and learn about Busan's fishing industry and also history as well. So I believe this will be a really great chance for, especially for a key.

0: 맞아요.
1: 네. 네. 우리 부산의 근현대 이런 수산업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So another opportunity for the whole family to go and learn. But 여기 원석 이 박물관요. 진짜 신기한 건 진짜 많아요.
1: 아,
0: they have snakes like pythons.
1: 아,
0: 엄청
1: 맞아요.
0: 큰 뱀도 있고요.
1: 맞아요.
0: 거북이도 엄청 큰 것도 있고. Crocodiles. 네. Like alligator, crocodiles, 악어.
1: 아, 맞아요.
0: 또 있으니까 진짜 신기해요. 네. 애들 진짜 좋아해요.
1: 맞습니다.
0: 네. Good stuff. So lots to do, lots to see and check out here in Busan City.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that rundown. 네. Time for 영어 배우기. 아. 우리 여기 혹시 걱정하는 분 있었어요? 네. 두둥이.
1: 우리 두둥이.
0: 시간 됐는데 영어 안 배우나요? 이게 다 난료 때문에. 날씨 요정 일부였는데.
1: 네. 아, 우리 유저님도 많이 보시네요.
0: 네.
1: 아, 우리도 문요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 아, 참치 먹고 싶다, 삼치랑.
0: 자,
1: 어, 이거 드립니다.
0: 네, 궁금한 건 뭐 있습니까?
1: 이런 아, 우리가 또 그냥 이성관계에서 쓰는 표현 오늘 가져와봤습니다.
0: 어, 이성관계.
1: 이성관계.
0: 네, 저는 잘 알죠.
1: 이게 좀, 마, 아이고, 제가 오늘 우리 와이프한테 쓰면 될 것 같아요.
0: 어,
1: 그녀는
0: 네.
1: 이제, 아,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과분해요. 그녀는 나한테 과분한 사람입니다.
0: 아, 이분이 왜 나랑 있지?
1: 아, 그, 아 좋은 표현이네요.
0: 이랄
1: 예,
0: 정도?
1: 예, 내한테 과분한 사람.
0: 네네네.
1: 그녀는 나한테 과분하다.
0: She's out of my league.
1: 아, 내 리그 밖이라는 거네요.
0: 네네네. 그쵸. 그래서 일단 와이프가 뭐, 어, 그냥 리그를 잘 몰라서 그 완전 KBO면요. KBO. KBO로 생각합시다.
1: 예예, 예, 야구.
0: 그럼 과장님은 그 어린이단
1: 아 네네
0: 초등학교 어린이단
1: 예.
0: 야구
1: 예예
0: 네 야구단입니다. 그래서 she's out of my league 완전
1: 아
0: 뭐 이렇게 와이프의 레벨 정도 아니다 라고
1: 아 오늘 집에 왔어야겠네 이거 she's 네.
0: you are out of my league 네 이렇게
1: 좋습니다.
0: 알면 됐어라고 이렇게
1: you are out of my league.
0: Good stuff.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information. You have yourself a good and hopefully dry rest of your week.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아, bye-bye.
0: 네. 좋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여러분, 아시죠? 이거 back and forth, 티키타카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고요. No hard feelings, right? No hard feelings. Thank you so much for enjoying the show. I'll be back here same place, same time tomorrow. In the meantime, 유나가 부릅니다. 오르트 구름. Have a good on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마르가차오,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angsang.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9: 8:00.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e are entering an era where AI predicts traffic congestion, detects disaster risks, and processes, of course, complex administrative duties as well. At the center of this transformation lies spatial information. This data tells us where we are, how we move, and how our urban and natural environments change. It is the essential data required for AI to understand and make decisions about the city. So joining us today is Mr. So Yong-chul. Here in the studio, the 15th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Recently, he published a column sharing his insights on how Busan should prepare for the AI era.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서용철 한국지리정보학회 제15대 회장과 함께하는데요. AI와 공간정보 기술이 우리의 도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국립부경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학장을 맡고 있고 또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15대 한국지리정보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GPS라고 하는 위성항법 시스템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인 GIS를 포함해서 공간정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So he is the Dean of the College of Engineering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nd the 15th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He shares that his academic focus at the university is in space information science, specializing i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more commonly known to the public as GPS, as well a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lso known as GIS. Well, could you tell us about the work you have done so far and the specific research and activities you're currently focusing on?
2: 그동안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고 현재는 어떤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약간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 정보를 지도와 연결해서 도시와 자연을 분석하는 기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요즘 핫한 그 AI가 이제 더해지는 거죠. 최근에는 공간정보 기술을 스마트 시티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다 적용해서 건물의 정보를 담은 BIM이라든가 또 지도 정보를 담은 GIS를 연결해서 도시를 더 독특하게 관리하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제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즉 비스텝의 원장을 역임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같이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대학 연구실 그리고 행정, 정책 현장을 모두 경험하면서 AI 시대에 부산이 과연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얘기 보면 참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to put it simply, his research focuses on technologies that accurately determine location and connect that location data with maps to analyze cities and nature. Currently, he is integrating AI into his field, researching ways to apply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to smart cities and digital twins, and linking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to manage cities more intelligently. And he also mentions that from 2021 to 2024, 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Education Promotion. And having experienced 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ion, and policy fields, he shares that he continuously contemplates what kind of future Busan should prepare for in the AI era,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today. Now, you began serving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this year. So could you introduce the association to us and tell us about the role it plays?
2: 네, 올해부터 한국지리정보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이 한국지리정보학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한국지리정보학회는 올해로서 3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의 대표적인 공간정보 관련 학술단체입니다. 대학 교수나 또 연구자뿐만 아니고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또 국가와 지역의 공간정보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학술단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동하고 또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1: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최근에 뭐 핫한 이슈가 AI인데요. 사실 AI도 아무 데이터나 가지고는 제대로 뭔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그렇죠.
1: AI가 도시를 이해하고 위해서는 위치, 지도, 교통, 건물 같은 공간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죠.
2: 그렇군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이런 데이터가 도시를 움직이는 기반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1: 맞습니다.
0: So he introduces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as a leading domestic academic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spatial information, boasting a history of over 30 years. And to put it simply, he describes it as a gathering of experts who study where we are, how we move, and how cities change. Also, he emphasizes that while AI is currently a major topic of discussion, it cannot make proper decisions without appropriate data. For AI to understand a city, spatial information such as locations, maps, traffic, and buildings is absolutely essential, which has made spatial information far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And since taking office as president this year, what major changes and tasks have you been focusing on?
2: 그럼 올해 회장 취임 이후 어떤 변화와 또 과제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1: 네,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집중적으로 생각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 네.
1: 그 하나가 AI 그리고 디지털 진시대에 맞는 그런 학회의 연구 영역을 더 넓히는 부분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연구가 논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 큰 미션이었습니다.
2: 네.
1: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우리 국립부경대에서 중계학술대회를 열고 이런 방향들을 회원과 함께 논의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 학회가 연구와 산업 정책을 연결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연구와 또 이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이 앞으로 맞습니다.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0: 네. So he shares that he has been prioritizing two main goals and he is focusing on expanding the association's research scope to align with the era of AI and digital twins. And second, he wants to ensure that academic research does not just end as published papers, but is practically utilized in policy and industrial fields by building a structure for closer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of course, corpor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He notes that the association held a spring conference at Bukgyong National University last May to discuss these directions with its members, and he pledged to continue working hard to, of course, strengthen the association's role as a bridge connecting university, research, industry, and policy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Seo Yong-chul here in the studio, the 15th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Now, in addition to being a researcher, you have also led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s a president of the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Education Promotion. In short, it's BSTEP, right? So how prepared do you think Busan currently is to face the AI era?
2: 네, 연구자이면서 또 이제 부산의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BSTEP 원장으로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회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부산은 AI 시대를 맞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부산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1: AI에 대한 관심도 높고 투자 의지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부산만의 AI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도 앞으로 약 한 4,900억 규모의 AI 종합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규모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부산만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마침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핵심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결국 앞으로 도시간에는 AI 경쟁이 더욱더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앞으로 도시간 AI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0: So he shares his view that Busan is currently standing at an important starting line, noting that while interest in AI is high and the commitment to investment is clear, the city is still in the process of building its own distinct AI competitiveness. And he mentioned the city of Busan is pushing forward with a comprehensive AI strategy worth approximately 490 billion won. And he stresses that what matters more than the scale is whether that funding directly translates into Busan's unique competitive edge. Now then, in that case, where should Busan place its bets to win this competition?
2: 회장님, 그렇다면 부산은 어디에서 승부를 봐야 할까요?
1: 네, 그게는 분명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부산은 수도권을 하는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해양수도라는 강점을 살려야 됩니다.
2: 네.
1: 뭐 항만 물류라든지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해양 안전, 뭐 해양 재난 예측 같은 분야는 부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제가 비슷한 원작으로 일할 때도 가장 중점적으로 역량을 집중했던 것이 흩어져 있는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또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 네.
1: 좋은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대학,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행정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때 비로소 도시의 경쟁력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역시 부산만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0: 네. So to him, the answer is clear. Rather than copying the capital area, Busan must leverage its strength as a maritime capital. He asserts that fields such as port logistics, smart ports,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disaster prediction are areas where Busan can achieve world-class competitiveness. Also, he concludes that good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and a city's genuine competitiveness is only forged when universities, corporations,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public administrations all look in the same direction and move forward together. Now, you are widely recognized as an expert in the fields of GIS and GNSS as well. So could you tell us how this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is actually being used in our everyday lives?
2: 회장님은 GIS와 GNSS 분야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간정보 이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이 기술은 저희 생활과 밀접해 있습니다.
2: 네.
1: GNSS라니 이제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GPS가 미국에서 쓰고 있는 항법 시스템,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걸 통칭해서 GNS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1: GNSS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GIS는 그 위치 정보를 지도 위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을 때 또 뭐 버스가 지금 어디 좀 올 수 있는 게 확인할 때 우리가 모두 함께 보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죠.
2: 네.
1: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뭐 침수 위험 지도나 산사태 위험 지역 관리 또 그리고 교통량 분석, 신호 체계 개선 이런 데에도 공간 정보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잘 아시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 그럼 드론쇼도 보셨겠지만 드론 그런 정확한 위치 정보가 꼭 필요한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 정보는 단순히 지도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우리가 정말 매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네. 뭐 서비스 뭐 이런 뒤에도 공간 정보 기술이 함께하고 있었군요.
0: Wow. So he explains that very simply put, right? GNSS is a technology that utilizes satellites to precisely show where you are. And he points out that when we maybe find directions or see how many minutes until a bus arrives, both technologies are working together. And he adds that the same applies to the city itself.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is used in Busan's flooding hazard maps and traffic volume analysis, signal system improvements as well. Noting that industries requiring precise location data, such as autonomous vehicles and drone deliveries, are expanding rapidly, it concludes that spatial information is no longer just a technology for making maps, but has become a crucial foundational technology that drives the entire city. Well, in a recent column, you introduced the concepts of smart cities, digital twins, and AI transformation, AX. So could you briefly explain what they mean and share some everyday examples? And also, why are cities around the world paying so much attention to these technologies?

0: 최근 칼럼에서 스마트 시티, 그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 대전환이란 개념을 소개하셨는데요.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개념인지,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네. 활용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요 정도 단어는 최근 워낙 많이 핫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교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환경, 안전 같은 문제들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거죠.
0: 네.
1: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도시를 컴퓨터 안에 그대로 만들어 놓는 그런 기술입니다.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교통이 어떻게 달라질까, 또 집중호우가 온다면 어디까지가 침수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기 전에 시뮬레이션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0: 네.
1: 거기다가 AX, 소위 말하는 AI의 대전환입니다. AI를 사용해서 도시의 어떤 큰 변화, 전환을 시켜주는 AI화 시켜주는 것을 이제 AX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도시가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AI가 스스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가장 좋은 대응 방안까지 제안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외국 사례는 싱가포르의 뭐 버추얼 싱가포르 또는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스마트 빌리지 이런 것들도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만든 도시의 사례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가 여기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도시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교통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렇고 재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긴 뒤에 대응하는 도시보다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도시가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럼요. 이 미래의 기술처럼 들렸던 이 개념들이 이젠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도 놀라운데요. So he explains that a smart city uses data to efficiently manage urban issues like traffic and safety. A digital twin builds an exact replica of the physical city inside a computer, allowing officials to simulate things like traffic changes before building a new road or test where flooding might occur during heavy rain. Also, AX or AI transformation takes this a step further by adding AI so that the system can analyze data, predict the future, and suggest the best responses on its own. Ultimately, he believes that cities capable of predicting and preparing for problems in advance will hold the competitive edge over those that just react after things happe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Seo Yong-chul here in the studio, the 15th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Now, you also stressed the need for an AI strategy that leverages Busan's strength as a maritime capital. So what would an AI model that uniquely belong to a Busan look like? 예, 부산이 해양도시라는 강점을 살린 AI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부산만이 만들 수 있는 AI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세계 여러 도시들이 데이터를 단순하게 모으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 AI 도시를 운영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이 수도권과 똑같이 AI 전략을 추진해서는 차별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만의 강점을 살린 AI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강점은 바로 해양입니다.
0: 네.
1: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을 갖고 있고 또 조선과 물류, 해양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 부산입니다. 그렇다면 AI도 그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AI가 컨테이너 이동을 최적화하고 또 선박의 입출항을 예측해서 물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또 태풍이나 해일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침수 위험 지역을 미리 예측하고 또 시민에게 알려주는 그런 AI 기반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부산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제가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런 재난 조기 경보 서비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뭐 민선 9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스마트 해운 또는 친환경 선박 운항 같은 분야에서도 부산이 충분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결국 부산 AI는 해양 AI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부산만의 강점을 또 살린다면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느껴지는데요. So he emphasizes that Busan cannot differentiate itself by simply copying the AI strategies. It must build a strategy around its greatest strength. As we mentioned, it's the ocean. And given Busan's world-class port and its heavy concentration of shipbuilding, logistics, and maritime industries, he argues that AI development should be concentrated in these sectors. Also, AI-based disaster response systems that predict flooded areas during typhoons or tsunamis and alert residents are vital technologies that link directly to citizen safety. He adds that as Arctic shipping routes fully open in the future, Busan can lead the world in smart shipping and eco-friendly vessel operations as well. So, he concludes that Busan's AI must embrace a clear identity as maritime AI to secure its competitive edge over other cities.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what kind of capabilities should Busan's youth develop? And what role should universities play? What kind of cooperation needs to happen among businesses and public institutions? 그럼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지, 또 지역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기업과 공공기관과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1: 네, 요즘 누구를 만나서 이제 자리만 가지게 되면 흔히 나오는 게 이제 AI 때문에 불안하다, 큰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앞으로 AI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라기보다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해양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AI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도시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가지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AI 자체보다 자기 전공과 AI를 연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지금 현재 대학도 교육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실제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직접 분석시키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제가 소속하고 있는 북경대학도 지역기업 그리고 공동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또 연구성과가 실제 기술이전 그리고 산업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청년이 부산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Busan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he frequently hears concerns from students and others who feel anxious about AI, but he views the situation differently. He believes that moving forward, the ability to utilize AI effectively will matter much more than the ability to build it. And to support this, he notes that the university education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He emphasizes the need to move beyond classroom theory and expand education that allows students to directly analyze real-world data provided by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to solve actual problems. And he concludes that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young people can learn, grow, and find good jobs right here in Busan is a true starting point for the city's AI competitiveness. And it's already time to wrap up. So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부산연구방송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AI 공간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렵고 먼 미래의 기술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길을 찾고 버스를 이용하고 또 배달 서비스를 받는 이 일상 속에서도 이미 AI와 공간정보 기술은 저희들이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분명한 강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0: 네.
1: 여기에 AI 그리고 공간정보 기술이 더해진다면 단순히 부산이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부산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침 오늘 민선국이 부산시가 새롭게 출범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미래를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함께 설계해 나가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AI와 또 공간 정보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So he shares that it was really meaningful to speak with the listeners and he notes that while some people might hear the word AI and feel it is difficult and far off technology of the future, AI and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actually already working together in our everyday routines and emphasizing that Busan is a city with a clear strength as a maritime capital, he expresses his belief that adding AI and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ies will allow Busan to build its own unique model rather than just simply following other cities. And noting that today marks the launch of the 9th elective term of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he closes by expressing his hope that this serves as a great starting point for citizens, experts, and public administration to design the future of Busan together.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Seo Yong-chul here in the studio, the 15th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서 용철 한국지리정보학회 제15대 회장님과 함께했는데요.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s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Epic High with 우산.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6: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a Bangsan.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11:00 o'clock.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Gina, I'm from China and the champion of the 2021 Wannies Festival.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anyu culture, like K-pop and K-dramas, since I was in high school, and that's why I came to Busan as an exchange student. Actually, when I first came to Korea, it wasn't easy for me to live here. Things weren't the same as in a drama series. My Korean was limited and everything was still new to me. However, there was one Korean friend from Busan who helped me when I was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life here. I still remember the hearty breakfast that her family made for me. Her family always treated me as part of the family, and that's when my love for Busan people began.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스펙보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모두 느껴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part two of our Busan playlist. You send me your song requests and your messages. I read them out, and then I play your songs. And one person will be selected as the winner today. So who will it be? Who will it be? I don't know. But let's read some messages. That's hard to say. I'm a big fan of kimchi stew. Me too. I'm a big fan of kimchi stew as well. 착한 맛님 says, 저는 물회와 삼겹살 구이를 좋아해요. 같이 물회하고 삼겹살 같이 먹는 거예요? 너 따로따로. 오케이. 특히 포항은 고추장 물회라서 다른 지방 물회랑 잘라요. Have you ever tried 고추장 물회? 고추장 물회? 맛 좀 특이하네요. 맛있어요. I'm not keen on 물회, but I think I would try 고추장 물회. 집 근처 시장에 가서 회를 사와서 물회를 만들어 먹던 추억이 있네요. 삼겹살은 주로 회식할 때 자주 먹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요새는 회식은 흔하지 않아요. 흔해요? 요새 회식 별로 안 하죠. 아마 15년 전 한 것처럼 완전 달라. 마차차님, 생 저는 찜닭을 정말 좋아해요. 간장 베이스에 살짝 매콤하게 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스에 밥 비벼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마차차님, 이 자세한 정보가 너무 감사합니다. 서름님, my favorite Korean food is bosam, the steamed pork with sam. It's my all-time favorite pork dish ever.

Sam. Sam and Samiji. Sam is, for anyone who doesn't know, Sam is like wrapping it, wrapping the food in lettuce leaves or perilla leaves or something, something. Ah, and then Stand By Me, also 신청곡 is Stand By Me. 근데 누구의 노래입니까? Is it Benny King?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r is it Shiny's song? Who is it? Sorum. To Become One, So Romantic. Sorum님. Shiny 신청곡은 누구의 노래예요? Shiny? 아니, Stand By Me. Benny King or Shiny?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We'll play it. 으히히님. Yok. Maybe for Tasty Like Chewy. I love it. I love the messages. Keep the messages coming.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걸리 파전 says 황 작가님. 안은교님 says for me, oh, 돌솥 비빔밥. I love the spice and all the veggies. 다니리님, 막걸리 with 파전. 황 작가, 순대. 나는 순대입니다. Definitely. Definitely 순대. 고수님, 저는 갈비찜과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갈비찜 양념에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고 된장찌개에도 밥을 두 공기씩 먹습니다. 고수님, 좀 깊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황 작가님 says 저도 우리나라 음식이 매운 거 좋아요. 저도 매운 거 좋아요. 아기찜, 아구찜, 아기찜 is for me 약간 먹기 불편하다. 맛있는데 먹기 불편해요. 뼈가 많아서 그래요. 해물찜, 대구찜, 대구볼찜 많이 먹으면 살 많이 찝니다. 찜 먹으면 찝니다. 그죠? 안 신청곡도 있고 베니님 says for me I like 김치찌개. Korean style fried chicken. It's good. 맞아요. Very very good. Very very yummy. We've also got Danilinim Bosam is also my favorite. Denjangjjigae is also one of my favorites. Danilinim, everything is your favorite. I like it. I like it. Last song. Okay, is it Stand By Me? 소름님, Stand By Me 노래 신청 하셨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우리는 Stand By Me 흔한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수가 누구십니까? 네, 알려주세요. 못 알려주시면 우리는 베니 킹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니 킹. 그거 괜찮아요? 몰라요.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It's time for Dr. McClucky. 자, 들어갑시다. Oh, the winner. Are we going to do the winner now? 알았어요. 아, 진짜 너 정신이 없어요. 가수는 누구지? The winner is... 소름님! You confused me. Congratulations. You are the winner. Well done. Thank you so much for texting in. And we'll send you a message. So you don't need to reply right away. But please reply and tell me which song it is that you want us to play. Okay?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at the moment. And to everybody else, thank you for tuning in and sending your messages. Sending all of your lovely, lovely... comments and silly comments and just tuning in and being with us all the way through. It's always nice to have you, so thank you very much. All right, up next, Dr. McClucky.

0: 이렇게 오히려
1: 네.
0: 그러니까 좀 표현하기 어렵지만
1: 네.
0: 그 한국은
1: 네.
0: 굉장히 학구열이 뜨거워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1: 그렇죠.
0: 나라에 비해서 거의 세계 1위지 않을까
1: 네, 그렇죠.
0: 싶습니다.
1: So Korea is known for its really competitive education system ever since you're young.
0: 네. 그래서 엄청 공부만 했고 그게 이제 익숙해서 이제 그 카이스트라는 좋은 대학을 갔더니 그 재미가 없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공부를 했고 카이스트는 그러니까 사과가 왜 떨어지냐? 그리고 1이 0보다 왜 크냐?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온 학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알았죠. 아, 공부를 나는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 Okay, so she realized that she did study hard to get into KAIST, but once she did get in there, she realized that the studying wasn't that fun. You know, she's not learning what she expected to learn, but they teach you why the number one is bigger than zero, for example, and the why the apple falls from the tree, things like that. And she wasn't really interested or intrigued by the things that she was taught at school. Oh, interesting. Well, you said life is short in one of your interviews, so I should do what I truly love, and that's what you believe, right? If you had to describe your current mindset in one sentence, what would it be? How would you describe
0: 이 되게 굉장히 유명한 스페인 속담인데요. 제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 Okay.
0: Lo que espera, desespera.
1: 어떤 의미죠? What does it mean?
0: 희망하는 자가 절망한다.
1: Oh, okay. Those who have hope have despair. It's a Spanish proverb,
0: 네.
1: and that's a sentence that she says is sort of like her core mindset these days. Oh, can you explain?
0: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마인드, 난할수 있어, 나는 잘할 거야라는 그런 희망,
1: 네.
0: 용기
1: 네.
0: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1: 아.
0: 그런 희망하는 자가 절망한다 그 말이 저에게 이제 약간 모든 걸 비우고 그냥 미래를 보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할수 있게 해주는. 기대 없이 살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So this very sentence and proverb helps her to live without much hope or expectation, like emptying her mind out. That way she feels more comfortable, you know, living life, because those who hope have also despair, right? And that is the sentence of her life these days. All right, well, we are going to take a listen to your first live performance now. And you have with us your friend who will be playing with you, right? Can you introduce him a little bit?
0: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치는데 이제 클래식 피아노 전공이지만 정말 다양한 음악을 하고 있고 은쟁반에 옷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소리를 지닌 피아니스트 조영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1: Welcome to the studio. So this is pianist Cho Young-hoon, who's able to play piano, classic piano. And it seems like his sound is really beautiful, really beautiful. He'll be playing with Sangji. And what's the song that you'll be playing?
0: East to Island.
1: Okay.
0: East to means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East 2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만든 모험을 떠나는 그런 용사의 여정을 그린 곡입니다.
1: Okay, so it's about the exploration of a knight from the game East 2, and that's where East 2 Island, the name, comes from. Now, before we listen to the live performance, let's take a short break for our program listening guide, and we'll be back for the live performance. Stay tuned. Want to add a little culture to your day? Then come hang out with us on Culture Crunch every day at 11 a.m. Korea Standard Time on Arirang Radio. You can listen through the Arirang Radio app. Just download it from your app store or watch us live on Arirang TV. If you're in Jeju, tune your radio to 88.9.

0: was your strongest first impression when you arrived?
1: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어떤 편의점이 있을까?
0: Okay. She was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what sort of convenience stores Buenos Aires will have on the way on her flight towards
1: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가기 전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네. 그 일본 편의점, 한국 편의점이 아. 너무 저는 재미있었기 그쵸. 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 편의점은 어떨까 너무 기대를 했는데 네. 아예 다른 문화였기 때문에 네. 이미 해가 지면 길로 나가면 좀 위험했기 oh. 때문에
0: So Sangji was very used to the convenience stores in Japan and Korea. You basically have almost everything in the convenience stores here, but so which is why she was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the CVS in Buenos Aires, but it's a completely different culture there. Once it gets dark, they close and it's really dangerous to go outside. Okay, very different, I guess. Well, during your time there, what was, I guess, the hardest experience and what brought you the greatest comfort? What was the hardest experience?
1: 일단 너무 좋은 점이 많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0: There were a lot of good sides.
1: 전기가 뭐 1개월 뭐 3주 동안 나간다든지 한 동네에서
0: 네.
1: 또는 이제
0: So the electricity would go out for like 3 weeks in one neighborhood or 1 month.
1: 뭐 여름에
0: In 뭐 summer?
1: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이제 뭐 한국처럼 이제 AS 뭐 에어컨 AS가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 점이 좀 힘들었고 네. 그 외의 것들 네. 다 너무 좋았습니다. 뭐 마이스트로들 뭐 음악 동료들 이런 거 너무 좋았습니다.
0: Getting after services for the air conditioning, for example, it's quite easy and it gets done quickly here in Korea, but it wasn't like that in Buenos Aires. But other than that, the maestros and all the other sides were really good, is what she's saying.
1: 특히 커피.
0: Okay, coffee, of course, was really nice there. And she is a huge coffee lover. And what is the greatest comfort that you found there? 가장 위로가 됐던 일은요?
1: 사실은 조금 외롭긴 했어요. 왜냐하면 보다시피 이제 외국어에 대한 재능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0: She was a little lonely 네.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1: 네, 그렇지만은 제가 CD로만 듣던 그런 거장들의 공연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었어요. 막 엄청 가까이서 자주 조그만 데서 볼 수 있어서 그런 공연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공연을 볼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습니다.
0: And the biggest comfort was that she was able to see live performances of big figures that she used to only listen through CDs like 2 or 3 times a week. And that is where she found her biggest comfort. That's good. Well, is there somewhere in Buenos Aires you'd love to visit again?
1: 정말 그립지만은 한번 가는데 30시간이라서 그 점이 두렵습니다.
0: Okay.
1: 그래서 잘 안 못 갈 것 같습니다.
0: Okay. So she doesn't or she can't go there easily because it takes 30 hours to get to the place. So she would not probably go back.
1: 방법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네, 바로 갈 수 있는
0: Teleport. 방법이. If you could teleport. You would go. All right. Well, while studying abroad, what was the biggest lesson, I guess, you learned? Not just about music, but about life in general. Biggest lesson.
1: 이게 어쨌든 해외에서 보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너무 죄송한데 biggest lesson은 네. 네. 내가 죄송합니다만 내가 태어난 이 서울과 한국이 너무 좋다는 레슨을
0: okay.
1: 너무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다양한 삶
0: 네.
1: 인간
0: 네.
1: 늘 접할 수 있어서 너무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0: the English title of this animation, The Secret of Blue Water. 네. Okay. And you also like games too, do you?
1: 아, 게임은 제가 진짜 이거는 1980년대 게임인데요.
0: Okay.
1: Dragon Quest 3.
0: Okay, Dragon Quest 3 from the 1980s. It's a very, very old game, I guess. Well,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ould like to recommend our crunchers? Any animation that you're watching these days that you want to recommend?
1: 최근에
0: yes,
1: 아니, 그러니까 조금,
0: recently
1: 네, 최근에 이제 좀 비교적 최근 건데요. Mm-hmm. 도로의 도로 oh. 애니메이션 도로의 도로.
0: Okay, Doro's Doro is it?
1: 도로 도로는 이제 일본어인데요. Okay. 도로는 진흙탕.
0: 아, okay.
1: 아, 진흙 아 진흙입니다. 그래서 oh. 도로의 도로는 진흙탕이라는 아.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돈.
0: Okay.
1: 카오스.
0: 막, oh, it's about chaos 네. and it's mud.
1: 네,
0: the
1: 맞아요.
0: Literal translation.
1: 네, 도로, 도로.
0: Ah, okay. An 네. English, Japanese animation, that is. It means mud in English. And we have Edward0622 asking you, he sent us a question. What's your favorite food?
1: 아주 잘 만든 미소 라멘.
0: Oh, okay. Very well made miso ramen 네. is what Gosangji said. Because you lived in Japan for a while, 네, I guess you like 네. Japanese food.
1: Oh. 굉장히 슬프게도 한국에서는 미소 라멘이 인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좀 한국에 한국이 굉장히 라멘을 잘 하고 있지만은 미소 라멘이 좀 너무 적다 보니까 슬프네요.
0: So miso ramen isn't that, I guess, popular here in Korea, which is quite sad, but that is her favorite food.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now. It's between 10 p.m. and 6 a.m., and I want to ask you these questions. Your career, I guess, has already been remarkable, but is there a dream stage where you'd love to perform your music someday?
1: A
0: dream stage.
1: 정말 감사하게도 그 드림 스테이지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너무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까는 거의 이미 다 해서 해서 오히려 저는 조그만 카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0: 네. 네,
1: 조그만 카페 이런 데서 뭐 커피 마시면서 네. 연주하거나
0: Oh, so she's already been on very big, famous dream stages in the past. So when she grows older, she would like to perform at a small cafe, perhaps drinking coffee.
1: 주점, 작은 주점이나 그런 데서 그냥 잘 연주하는 거가 오히려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드림 스테이지.
0: 네. Oh, 네. So that is Sangji's dream stage. Perhaps performing in a small live cafe. Well, that sounds really romantic in a way. All right. Well, beyond your goals as an artist or musician, what's something you'd love to achieve simply as Sangji as a person? Away from music and being an artist, what other goals? Or a bucket list, perhaps?
1: 그냥 약간 욕심 소유 이런 거가 좀 없어서
0: 아.
1: 네 그냥 음악 외에는 딱히 없어서 그냥 평화로운 삶을 맛있는 음식과 함께 고요하고 평화롭게 지니고 싶습니다.
0: Okay, so she doesn't tend to have much greed towards music or anything other than music. So there's nothing much she would like to achieve or any bucket list, but she just wants to have good food and a peaceful, calm life moving forward. I see. Well, before we wrap up, could you tell our crunchers perhaps about your plans for the rest of the year? What's coming up next this year?
1: 이 7월, mm-hmm. 이 7월에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 바빴어요.
0: 네.
1: 바쁘면서 모든 의뢰 작업들을 다 7월로 미뤘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7월에 지금 나와 이제 올해 나와야 될 앨범이 4장, 4장이 네. 있는데 와. 그 모든 것을 7, 8월에 끝내야 합니다.
0: Oh wow. So Sangji 네. has to complete her 4 new albums within July and August.
1: 남의 앨범 프로듀싱, 제 앨범 프로듀싱, 다른 팀의 프로듀싱 막 이런 것들.
0: Okay. So it includes her own music producing for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오이소, 보이소, 영어 하이. 아, 여기 아이고. 하이, 하이, 달콤하이, 과일 가게입니다.
1: Hello there. Wow, these fruits look fresh.
2: Wow, welcome, welcome. 맛있겠지, 예. 과일은 사과가 최고라, 예. 싱싱함이 그냥 눈에서 티 나옵니다. 띠용.
1: Oh, they look amazing. So, how much is it per kilogram?
2: 예? 예? 방금 제 킬로그램 물으신 겁니까? 어...
1: Kilogram, yes.
2: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말해야 되나? 아, 이거 실은 이 제 몸무게가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0: 물에 속에 안에 들은 그런 기분을 좋아하는데 I don't like it when I go in the water.
1: A lot of people don't like sand.
0: 아, 그죠. 모래, wet, like when you're wet. Yeah. 네. 근데 모래, if it's dry, it's pretty okay. 자, real quick. 그렇다면 가볍게 올 여름 휴가에 대한 영어 표현들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So, 올 여름 어디 여행 가세요? 뭐, small talk 네, 하기 위해 Are you taking any trips this summer? 혹은 Going anywhere this summer?
1: You got any plans?
0: Any plans this summer?
1: 계획 있나요?
0: 이렇게 할 수 네. 있죠. 네, 올 여름, this summer, 뭐 할 거예요? or summer, 뭐 trip, summer vacation, or summer getawa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Getaway 그것도 많이 있어요. 아, getaway! 아, 저리 가!
1: 저리 가.
0: 근데 진짜 저리 가는 거예요.
1: 여름 저리 가.
0: 좋은 곳으로 저리 가는 거예요.
1: 여름 저리가 어디
0: 네,
1: 가요?
0: 그쵸. So, summer getaway라고 할 수 있고요. 여름 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Or hit the beach.
1: Hit the beach. Hit the beach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hit the beach.
0: 네.
1: 그러니까 다른 한번 바닷가 가보자.
0: 그렇죠.
1: Hit the beach.
0: 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어디 장소를 간다. Hit the 어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hit the beach. Hit the gym.
1: Right? It's like you're not just actually having to go on the sand. It's like getting out. Towards there. It's like the act of going to the beach because many things happen.
0: Yeah.
1: Sometimes there's beach parties, there's like friends there. It's just very relaxing.
0: Yeah.
1: So let's hit the beach.
0: Yeah. 이 hit the 이 표현이요. 제가 알기론 그 뒤에 무슨 활동하는 장소를 말해야 돼요. It doesn't make sense. Hey, let's head home.
1: That's right.
0: Right? 집에 가서 오자면 그냥 가만히 뭐 쉬는 곳이잖아요. Yeah. So that doesn't make sense. Hit the beach, hit the gym, hit the courts.
1: That's right, hit the courts.
0: Right?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Happy Wednesday. You are tuned into All-Star English. 오늘 재미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형?
1: That's right. We have All-Star English's most famous segment. It's called 이 노래 끝을 잡고. And in this segment, just give us a ring. You can sing your hearts out. And if you need a little bit of coaching, we can do that. Also, wow, you pick up a little bit of English.
0: 맞습니다. 여러분, 이 노잡 기대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수님이 역시 조가수님 오시니까 비 그쳤습니다. 근데 여기 요즘엔 발 씻는 곳 다 있는데
1: right?
0: 당연히 있죠. Yeah. 고수님 있긴 있는데 그 발 씻는 데 가기 전 네, 발 한번 씻고 가는 게 얼마나 깨어나고 좋겠어요.
1: 굳이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까지
0: 아 절대로
1: 아니 근데 사실
0: 절대 나 웃으면서 얘기하고
1: 있잖아. No, think about it, right? 그 물 나오는 곳에 거기도 물 받아서요. 네. 차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항상 그 모래 찌꺼기들이 남아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너구리님 민수 화난 거 아니지? 절대로 화난 거. I'm not mad. I'm smiling. 이거 my lips can't go higher. 예. 조금 더 높이 가면 조커 됩니다. 예.
1: 근데 네. 눈빛이 약간 날카로워졌어.
0: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Alright, let's get it. 다음은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 i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0: 아니, 네. 날씨 요정이세요?
2: 날씨 요정.
0: 네. 내가 알기로는 이쪽이 날씨 요정인데?
2: 네, 우선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네. 오늘 부산 한정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0: 헷갈려. 누가 날씨 요정이지?
2: 오늘 아침부터 it was pouring. 진짜 비 많이 왔잖아요.
0: 네.
2: But I really wanna admit, 진짜 인정하기 싫지만요.
0: 근데 이분이 오니까 비가 그쳤잖아요.
2: 제가 오는 길에 그쳤어요.
0: 에?
2: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아, 그래서
0: 여러분, who do we have to believe? Whose word do we take?
2: We'll see. 자, 우선은요. 바로 내일 날씨를 알려 드릴 텐데 tomorrow will be low of 19 degrees and high of 28 degrees. 기온은 크게 높지 않겠는데요. But cloudy skies all day but no rain is expected. 내일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으셔도 돼요. 항상 정확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둥피님이요 우리 날씨 요정 저한테 습도가 너무 심하다고 조금 씽씽 거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요 내일은 humidity will drop noticeably. 부산도 그렇고요. 저 원래 이러지 않는데요. 서울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서울도 많이 낮아지겠습니다. 습도가.
0: 다행입니다.
2: 네, 그래서 내일은 웃으시면서 출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Here in Busan, I think it was pretty bearable. 이 습도는 괜찮다고 네.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밖에 네. 좀 시원하네 할 정도.
2: 95%. 네, 오늘 습도가 95%였습니다.
0: 당연히 비가 오니까 95%죠.
2: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about the discomfort that you feel with the heat and the humidity.
1: 불쾌 지수가
0: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1: 어, 좋습니다.
0: 나쁘지 않았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을 가져왔는데 After the storm comes the calm이라고 하는데 폭풍이 지나면 평온이 온다.
0: 전에 하지 않았어요 이거?
1: 아, 비슷한
2: 아니 근데
1: 거였어.
2: 원래 There's usually calm before the storm.
1: 어, 일단 예문까지
0: 그러니까
1: 예문까지 이러면은 시간이 없어요. 네 예문까지
0: 시간 많아요.
1: 아 그래요?
0: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1: 아, 네 그 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Today's heavy rain is gone after the storm comes the calm인데 오늘의 폭우가 지나갔네요. 하지만 폭풍 뒤에는 평온이 찾아온다고 우리 둥피님 내일은 웃으시면서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The skies are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0: 오늘 거기 날씨 네. 어땠을까? 왠지 거기는 비 안 왔을 것 같아요.
1: 어디요? 서울이요?
0: 아니요. 거기.
1: 엑스스카이?
0: 아, 저요? 방금 거기. 네.
2: 거기도 비 왔을 거예요.
0: 100층인데 비 위에 있을 것 같아요.
2: 아니 구름이 그 안에 있어요.
0: 아, 그 안에. 네.
1: 잘 안 보입니다.
0: 네. 네. 자, 날씨 요정. 오늘도 했습니다.
1: 바이바이.
2: 바이. Busan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0: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2: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하모니카죠. Oh, 이것도 yeah. 스티비 원더가 직접 그 하모니카 하는 거잖아요.
1: Oh yeah, he's 네. just the master.
0: 진짜. So isn't she lovely? 저는 if you don't listen to like the lyrics too deeply, you could say, oh, 뭐 스티비 원더 뭐 여자친구 뭐 와이프 너 누구 뭐 애인 너무 좋아하네.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얼마나 예쁘 너무 예쁘죠라고 yeah.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But what's the song actually about?
1: It's actually about his daughter.
0: 맞아요.
1: Is she was the song was released in 1976
0: 네.
1: To celebrate the birth of his daughter Aisha. And the funny fact is that you can hear her laughing and crying in the song.
0: 아.
1: And this song actually if you listen to the second verse,
0: yeah.
1: life is Aisha, the meaning of her name.
0: Oh.
1: Yeah, and then it says Londi could be the his wife's name comes out in the second verse
0: wow.
1: also.
0: Wow, 완전 name drop이네.
1: Yeah.
0: 완전 shout out. 근데 저도 이 less than a minute old 이 가사 보고 태어난 지 1분도 안 됐는데
1: right.
0: 얼마나 예뻐. 아, 애기네.
1: Yeah.
0: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title Isn't She Lovely. 자, Isn't She, Isn't He. 이거는요. 그 이렇게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But this question, although he starts Isn't She. 근데 영어에서 항상 그 끝에도 많이 물어볼 때 있잖아요.
1: Mm-hmm.
0: Right? Oh, like Minsu, oh, he's so good looking. Isn't he?
1: 너무 그거는 많이 그 많이 들어본 것 같아.
0: 아주 많이 들어봤잖아요.
1: 민수가 직접 네. 얘기하는 거.
0: 자, 뒤에 가는 isn't 그쵸? Isn't he? Isn't she? Isn't it?라고 할 때 yeah. tag question이라고
1: That's
0: 합니다.
1: Right.
0: Tag question. So when you start with a positive statement, and the part, the ending part, tag question에서 isn't she? 왜냐면 거기 부정인 no가 들어갔잖아요. Mm-hmm. not가 들어가서 그래서 핵심 의미는요. 뭐 그렇지 않니? Right? 그렇지 않아? 맞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 Mm-hmm.
0: Okay? So, you use it when you're about 80 to 90% sure about something, but you want other people to also, like, agree with you or confirm it, right?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좀 가볍게 확인할 때,
1: yeah.
0: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나? 라고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Right? So, she's lovely, isn't she?
1: Mm-hmm.
0: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1: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맞나? 약간
0: 맞습니다. Right. 네. So today's 도전 song Stevie Wonder's Isn't She Lovely. 오늘의 도전자들
1: Today's gonna be a great
0: 네.
1: day. You know why? Because a guy can sing the song.
0: Yeah.
1: It's a little high, so he might have to go like lower. But also a female, a lady can sing the song.
0: 아 여성 보컬 목소리도 충분히.
1: Yeah.
0: 잘 충분히 편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l right, let's get it. Let's go meet today's contestants. 도전자 number one.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Hello.
0: Hello, hello.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Yes, this is Muhyun Kim, but you can call me Andy Mike.
0: Andy Mike.
2: Yes.
0: Pleasure to meet you. Thank you so much. Andy Mike, yeah. where are you from?
2: 저 서울 지금 파주에 있습니다.
0: 파주
1: right.
0: 파주에 계신 앤디 마이크 님. Welcome, welcome. 아. 앤디 마이크 님. 옆에 누구 계세요?
2: 아, 지금 아기가 제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0: 아, 어떡해.
1: 아, 좋네요. Isn't she lovely?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잠깐. 근데 앤디 마이크 님의 아기 맞으시죠?
2: 맞습니다.
0: 아, 네. 이거 너무 이거 의미 있겠다. 혹시 딸이세요? 아들이세요?
2: 아들이고요. 예전에 김도현 작가님이 축가도 불러주셨어요.
0: 아,
1: 와우.
0: 그래서
1: 아기가 났네요.
2: 네.
1: 결혼도 하시고.
0: 결혼하고 네. 시간 그렇게 갔나?
2: 네.
0: 이현도 마이크님이구나.
1: Right. 그게 한 네. 2년 전인가요?
2: 맞습니다.
1: That's right.
0: 와, 앤디 마이크님, welcome back.
1: I'm back.
0: 네.
1: With a baby.
0: 네. 그래서 여기 너튜브에 퍼7984님이 앤디 마이크 언제 나와요라고 지금 질문까지 나왔는데 이분 좀 많이 일찍 들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앤디 마이크님 thank you so much. Oh and congratulations to you on your child. 네. So this song 오늘의 노래 그만큼 더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 연습하면서 좀 어떠세요?
2: 제가 설마 이 노래를 할 줄은 꿈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0: 네.
2: 너무 어려운 노래인 것 같아요.
1: 그 옥집 내려서 불러도 돼요. Isn't she lovely? 이렇게 하셔도 돼요.
0: 맞아, Stevie Wonder 완전 이게 위에부터 시작하잖아요. 일단 뭐 이 질문 뭐 당연하다고 답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 혹시 불러주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앤디 마이크님 이 노래?
2: 아 지금 제 아들 이름이 로하인데요.
0: 네.
2: 그 아래서 태어나서 알로하고요.
0: 아 로하. 어 이름도 네. 너무 예쁘다.
2: 네.
0: 아,
2: 제 명이, 안녕. 네.
1: 안녕.
0: 아 소리 어디? 애니마이팅 근데 괜찮겠어요?
1: 로하 소리 질러. 네.

0: Joelle, oh, it's even more meaningful that you get to sing this song after your son, Lo, has been born not too long ago. 아이고, 어떡해.
1: 몇 개월이세요?
2: 네.
1: 몇 개월?
0: 몇 개월 됐어요? How many months?
2: 지금 10개월입니다.
0: 아, 이제 곧 이제 돌 되네요.
2: 네, 맞습니다.
0: 아, 제일 예쁠 때인데. 아. 아, 근데 애니마님 죄송한데 노래 안 듣고 그냥 계속 애기 소리만 듣고 싶어요, 저는. 아,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애니마님 without further ado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Are you ready?
2: Yes.
0: All right, let's get it cute.

0: 애니 마이크 나이스.
1: 잘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이 높은 노래를.
0: 네.
1: 오.
0: 와.
1: Not bad.
0: 이 올라가네요, 앤디 마이크님. 살짝 걱정했거든요. 근데 더 지금 놀라는 게 노래 부르면서 로아가 너무 조용히 있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부르니까 되게 조용해졌네요.
0: 깜짝 놀랐죠, 로아가 지금.
2: 네.
0: 아, 나 진짜 귀엽다. 네, 앤디 마이크님 죄송하지만 우리 로아랑 잠깐 인터뷰 할 수 있을까요?
2: 아, 네.
0: 네, 로아야. 아빠 어땠어, 노래?
2: 로아스.
0: 그래 잘 들었어. 야. 아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think the same. 아 맞아 맞아.
1: 우리 아빠
0: 잘했지.
3: 우리 아빠
0: 그래.
3: 최고.
0: 네 그래도 우리도 생각해요 그렇게. 애니 마이님 나이스 good job. 너무 잘 들었고요. 뭐 일단 형 뭐 comments?
1: Great,
0: great, good stuff. 좋아요. 애니 마이님 아시죠? 우리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투표 시간 네. 갖고 다시 커넥트 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이야, 일단 너무 그냥 듣기 좋았어요. 노래도 당연히 잘하긴 했는데 그 뒤에 진짜 애기도 있었고 애기도 뒤에서 막 엉알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세팅이 너무 좋은데 이거?
1: 아니 원래 노래랑 그 느낌이 딱 맞아요.
0: 맞아요. 왜냐면 이 노래도 진짜 오리지널 버전 앞에 애기 소리가 있잖아.
1: Yeah.
0: 앤디 마이크님 뭐가 좀 스트래티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효과가 확실히 있었네.
1: 그렇게 상품권을 받고 싶었어요?
0: 좋아요. 자, so that was contestant number one, Andy Mike from Paju. Let's move on. We're going to meet contestant number two.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웰컴 웰컴.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애기가 세팅이 되지 않네.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풀고 힐링하는 평범한 애기 없는 직장 애기 없는 샬롯 김입니다.
0: 아이고 샬롯님 반갑습니다.
4: 안타까워요.
0: 네, 뭐라고요?
4: 아기 세팅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세팅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0: 아유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거 뭐그 아기의 그 옹알거리는 거 절대로 뭐 저희 쪽에서는 뭐 플러스 더 애드밴티지 주는 건 아닙니다.
1: 네, 그냥
4: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0: 네, 확실해요. 확실해요.
1: 저희들은 투표 못 합니다.
0: 네, 저희는 투표 못 해서 그렇거든요. 네, 네. 아이고 샬라니 웰컴입니다.
4: 네.
0: 평소에 팝송 자주 듣는 편입니까?
4: 네, 팝송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마라이어 캐리, 뭐 휘트니 휴스턴 그런 뭐 디바들 파워풀한 디바들 되게 좋아하고
0: 네.
4: 지금은 힙합 뭐 카디비, 니키 이런 사람들도 좋아하고 음악을 많이
0: 샌데?
4: 사랑합니다.
0: 카디비 느낌에 나죠.
4: 카디비, yeah. I love it.
1: 저도 카디비까지는
0: 좋아요. 진짜 일단 샬롯님의 목소리에서 네. 완전 그 디바의 포스가 좀 느끼거든요. 네. 자, 근데 오늘 도전곡 Stevie Wonder Isn't She Lovely 아는 노래죠?
4: 네,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1: 많이는 들어봤지만 그 불러보는 건 처음이죠.
4: 네, 전 이 노래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1: 좀 어려워요?
0: 아, 형 카디비 노래 하나 갖고 올 걸.
4: 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스타일은 아닌데.
0: 네.
4: 뭐 정말 이게 이거 하자고 하신 날부터 한 30분씩 목소리 안 쉬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0: 와, dedication.
1: 좋죠.
4: 노래는 좋죠.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기가 없어가지고.
0: 계속 제 스타일 아니다라고 제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샬롯님이.
1: 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하실 것 같아요.
0: 네.
4: 아 그럼
0: 샬롯님 어떻게 그 뭐지 다른 날로 미룰까요?
4: 아니요 오늘 일정하겠습니다.
0: 아 좋아요 좋아요.
4: 아기 세팅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0: 아 계속 아기 세팅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4: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0: 네 더 애드밴티지인 건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샬롯님 혹시 그러면 노래 하기 전에 나 이 부분 좀 어려웠다 나 이 부분 좀 김조한에게 좀 맡겨보고 싶은데 뭐 좀 부탁하고 싶은데 뭐 그런 부분 있었습니까?
4: Boy, I'm so happy. We have been 뭐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룹을 좀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룹이 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1: Boy, I'm so boy, I'm boy, I'm boy, I'm so happy. Boy, I'm boy, I'm boy, I'm so happy. 이렇게 하시면 돼.
4: 아, 그러니까 boy, 그 그룹을 so 하다가 뒤에 다 놓칠 것 같아요.
1: We have been having blessed. Boy, I'm so happy.
4: 야 역시 네. 역시. 잘했습니다.
0: 네. 근데 이거 샬라님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4: 아, 그래서 그룹 부분은 제가 그냥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냥 아이고. 기본에 충실할 겁니다.
0: 근데 샬라님 혹시 뭐 아까 앞에 아기 뭐 옹알거리는 거 소리 그 첫 번째 도전자도 있었는데 그 혹시 네. 좀 억울하면 제가 아, 소리 깔아 줄 수 있어요. 아, 원하십니까?
1: 시도해 볼게요. 하나, 둘,
4: 아니요,
1: 셋.
4: 그러지 마십시오.
0: 이런 소리 괜찮겠습니까?
4: 와, 예, 아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0: 엄마, 배고파.
4: 아, 앞에까지 괜찮았습니다.
0: 아, 좀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할게요. 네. 네네네. 네. 조두님이 역효과라고 하네. 조두님.
4: 떨려.
0: 지켜보겠습니다.
4: 네.
0: 좋아요. 자, 샬라님, are you ready?
4: I'm ready. I'm ready.
0: Let's get it. 들어볼게요.
4: Let's get it.

0: Charlotte, good job!
1: Oh my god, I'm so nervous. Oh my god!
0: Oh, 맞아, 맞아. 엄마
1: 잘했어. Thank you so much. Thank you.
0: Oh, 네, you're welcome. 와, 근데 너무 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얘기할 거 없는데요?
0: 근데 살짝 아까 뭐 Cardi B, 뭐 Nicki Minaj 얘기했잖아요. 살짝 목소리 들려요. 네, 목소리 살짝 들려요. 왜냐면 I see a lot of rap 하는 사람들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네. 뭐 이거긴 한데 but I feel like there's more people that rap that can sing than the other way that singers

0: that can rap.
1: Because singers have a different delivery.
2: 그렇죠, 그렇죠.
1: 약간 좀 부드럽게 나오는 그 있는데요. 네. 래퍼들은 일부러 이제 약간 공격을 하잖아요, 마이크를. 근데 거기에 음악성까지 있으니까 노래할 때 더 이제 잘 소화가 되는 거죠.
2: Yo, Charlotte, good job.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잘하실 거예요. 자,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나중에 다시 커넥트 하겠습니다.
3: All right. So those were our two contestants. 네. Andy Mike 님 was contestant number 1 and Charlotte Kim 님 was contestant number 2. 일단 두 분 다 너무 감사합니다.
1: Wow.
3: Right. Singing for us. So, 여러분, the time has come. Time for you to vote. 자, 나는 1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But we're only going to give you 10 seconds to send in your votes. Okay, 딱 10초 투표 시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시작!
4: 10, 9, 8, 7, 6, 5, 4, 3, 2, 1.
3: All right, 투표 시간 끝.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your votes in. While we have our staff outside counting in the coming in votes, 일단 문자 많이 왔는데요. 일단 칭찬하는 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뭐 부를 때 뭐 와우.
1: It's good.
3: 그쵸. 저도
1: 그
3: 깜짝 놀랐어요.
1: 분위기 자체를 잘 살린 것 같아요.
3: 맞아요. 분이. 특히 이 노래 그냥 분위기 일단 둘 다 너무 행복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1: Yeah.
3: I feel like I could sense their happiness while they were singing it.
1: It's great energy.
3: 네.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애기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저도 이제 딸이 지금 이제 10살 됐잖아요. 애기 소리 된 지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애기 소리 좀 오랜만에 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안 나와서 민수 군체? 이거 그 영화 군체 맞죠? 그 좀비. 좀비 영화.
1: 아니 네. 손이 손이 그랬어.
3: 애기들도 손 어떻게 할지 모르. 애기들 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아직. 네. 최대한
0: That's a troll. That's something
3: 이 다리 밑에 그 있는 그 도깨비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죄송합니다. 네. Sorry to make baby sounds. You know, not so great. 이건 고양이였는데 방금. That was a cat. 네. 자, 여러분 투표 일단 카운트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의 인호자 위너를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5: 준비됐습니까?
3: Is it number one?
5: Are you ready?
3: Is it number two?
5: Are you ready?
3: 자, 여러분 오늘의 인호자 위너는요? 바로 number one, Andy Mike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6: 네, 여보세요.
3: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5: Andy Mike.
3: You are today's winner. How do you feel?
6: 너무 좋고요.
3: 네.
6: 로아의 첫 방송 출연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3: 일단.
1: Good job.
3: 일단 뭐 네. 너무 좋은 날, 뭐 좋은 소식을 앤디 마이크를 통해 우리 방송, 우리 올스타랑 같이 이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결혼할 때도 저희랑 같이 그 했고 이제 아기 낳고 할 때도 이제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좋은 소식 전하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저는.
6: 네, 공개 방송 때 민수님이랑 조한 가수님 에이시아 다 사인도 해주시고 편지도 써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3: 아이고, 그 정도 해줄 수 할 수 있죠. 네. 일단 앤디 마이크님, congratulations. 백화점 상품권.
6: 네.
3: 로야 미안한데 인터뷰 중이거든.
1: 아빠 축한다는 얘기야.
3: 아까 축하한다고 너무 신났네요, 로아가. 자, 일단 백화점 상품권 winner today. 일단 뭐 이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 혹시 상품권 갖고 뭐 할 겁니까?
1: 아기 용품?
6: 산모님 드려야죠.
3: 누구? 잠깐만, 누구? 어머니.
1: 어머님,
3: 엄마. 로아, 엄마.
6: 네.
3: 역시.
1: Good nice. choice.
6: 옆에 있는 애 바꿔드릴까요?
1: 예, 좋아요.
3: 누구요? 네.
1: 와이프.
3: 와이프요?
6: 네. 도망가셨어요.
3: 도망가셨어요. 네. 잡아오세요. 농담이고요. Well, Andy, Mike, thank you so much and congratulations on your win today.

0: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1: 제가 이제 아기를 보느라 그 댓글 창을 많이 못 쓰는데 그래도 방송은 꾸준히 듣고 있으니까요.
0: 아 진짜. 언제나. 네, 애니마키
1: 네.
0: 혼내고 싶었는데 아기 때문에 하니까 일단 이건 핑계는 괜찮습니다. 이건 it's a good excuse. 네.
2: 아기 안아야 되는데 이거
0: 그쵸,
2: 어떻게
0: 그쵸 못하죠. 이거는 저 봐줍니다. Don't worry. Don't worry. 네.
2: Anytime.
0: 근데 continue.
1: 네. 로아가 20살 30살 될 때까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로아가 20살 30살 되면 우리 있겠죠?
2: All star, all star, English.
0: 뭐야, 네, 너네 아빠 말이야라고 하면서
3: 너무 예쁜 것 같아.
0: Anyway, team, well, congratulations to you once again, and not only on your win, but on your family. 일단 예쁜 가족도 이렇게 함께 저희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Anyway, team.
1: Thank you, 감사합니다.
0: 네,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Nice. 자, that was today's winner. 아쉽게 오늘 win 못한 우리 number two, Charlotte Kim님은 잠깐 커넥할게요.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Charlotte Kim님. 네.
2: 너무 잘하셨는데요.
0: 진짜, 진짜 잘했거든요.
2: 예, 네. 다음에 아기 준비하세요.
4: 다음에 아기 준비할게요.
2: 예, 옆집에서 하면 됐고, 어떤가.
0: 아니, 괜찮아요. 왜? 제 아기 소리 싫었어요?
4: 아니, 너무 좋았어요.
0: 거짓말 마세요. 샬롯 킴님 아쉽게. 근데 뭐 네. 노래는 너무 잘 불렀는데 아까 샬롯 킴님이 네. 아 이거 제 스타일 아닌데 제 스타일 아닌데라고 했잖아요.
2: 너무 잘했어요. 네.
0: 근데 샬롯 킴님 스타일은 그러면 뭡니까? R&B입니까? 아니면 랩입니까?
4: 랩입니다.
0: 랩.
4: 듣는 걸 좋아합니다.
0: 아 듣는 걸 좋아해요.
4: 네, 잘 부르는 건 아니고 듣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0: 아 그럼 하는 거는 좀 별로예요?
4: 네 하는 거는 시키실까봐.
0: 아 우리 너무 잘하네. 아 알겠습니다. 저도 네. 이거 랩을 조금 조심해야 돼서 혹시 너무 네. 신나서 못 나올 소리가 나올까봐. 네. 저도 참을게요. 아 카리비 네. 한번 부탁하려고 하긴 했는데.
4: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2: 오늘 삼포권은 못 탔지만 그 뭐 대신 혹시 피자 좋아하세요? 아니면 치킨 좋아하세요?
4: 네, 뭐 두 개 다 좋아합니다.
0: 저도 네. 두 개 다 좋아해요. 네, 뭐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일단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4: 네, 뭐 치킨 고르겠습니다.
0: 아이고 치킨, 저희가 쏩니다. 네,
2: 그리고
0: 팀이.
2: 요번에 삼포권 못 탔지만 재도전 해주세요.
0: 네, 재도전 가능하거든요, 샤드 캠님.
2: 충분히 네. 노래 실력. 이제 좋아가지고요. 이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0: 네, 그때도 우리 김정환 씨가 뭐 모르죠. 뭐 카리비 선곡을 할 수도 있고.
4: Oh my goodness, don't do that, please. I don't want it.
2: 문제는 제가 그 전주에 카리비 노래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0: 그래 말이에요.
2: 그래서 네. 좀 곤란한 부분도 있긴 있죠.
4: Let's get it.
0: 네. Well, Charlott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on the show today. Do you have any last words?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4: 아 너무너무 오늘 진짜 간만에 이런 콘테스트 때문에 제가 긴장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30분씩 부른다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0: 네네네.
4: 허스키에서 목소리가 잘 쉴까봐 너무 열심히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치킨값도 벌었잖아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2: 그렇죠.
0: 아이고 일단 이거 긍정 이거 너무 좋아요. 이 긍정 마인드.
2: 그냥 다음에 혹시 좀 뭐 치킨이나 피자 땡기실 때 한번 네? 노래 한번 해주세요.
4: Okay.
0: At least, right? At least.
2: 근데 계속 이위를 하시는 거예요.
0: 일부러. 좋습니다. Charlotte Kim님, oka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applause for both our contestants, Andy Mike and Charlott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자, 여러분 오늘의 이노자. 여기서 마무리됐는데요. 다음 주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다음 주 도전곡도 있긴 있죠. 다음 주 도전곡은요. 우리 R&B 황제 김조한 가수가 살짝 미리 맛보기 들려줄 건데 형 are you ready?
2: Let's get it.

0: Go! Sting's Englishman in New York. Oh, 죄송해요. Englishman in New York.
1: Some water, please.
0: 날 줄였어. By Sting,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입니다. 아, 나 이 노래 아는데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1: That's right.
0: 다음 주 기대하세요.
1: Let's get some chicken.
0: 어, 누가
1: or pizza.
0: 누가 부를 건지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Alright, folks, we're gonna take a quick song break. We'll be back. In the meantime, this song's by Kim Jo Han. 내겐 너무 예쁜 그녀.

0: That was by Kim Jo Han. 내게 너뿌 너 너뿌 내게 너무 예쁜 그녀. 앞에 시미나 배우
1: right.
0: 목소리 나오더라고요.
1: 듀엣이죠.
0: 더 시미나 목소리 더 나와요?
2: 아니 그거 아니고
0: 앞에만
2: 미리 밀어붙였어요.
0: 와.
2: 이 녹음할 때 네. 얼굴 이제 이미 인트로를 하고
0: 네.
2: 그래서 시미나 씨 언제 오죠?
0: 아 맞아.
2: 다 했는데.
0: 어 같이 보니까 같이 하게 됐는데 언제 오죠라고 하고 갔어요.
2: 그러니까
0: 네. 좋아요. 자 여러분, a fun first half that we had here on All Star English. 오늘의 인어잡. Congratulations once again to Andy Mike, winner of today's 인어잡. We are going to slowly start to wrap up our first hour. 여러분 2부도 같이 할 거죠. 네, we're going to be joined by Ange and 배홍건 팀장님이었다. 과장님도 있을 겁니다. 형,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3: Tomorrow.
0: In the meantime, Stevie Wonder, isn't she lovely? We'll see you back here at 7.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3: 오이소, 보이소, 영어 하이. 아, 여기 아이고. 하이, 하이, 달콤하이, 과일 가게입니다.
5: Hello there. Wow, these fruits look fresh.
3: Wow, welcome, welcome. 맛있겠지, 예. 과일은 사과가 최고라, 예. 싱싱함이 그냥 눈에서 티 나옵니다. 띠용.
5: Oh, they look amazing. So, how much is it per kilogram?
3: 예? 방금 제 킬로그램 물으신 겁니까?
5: 킬로그램, yes.
3: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말해야 되나? 아, 이거 실은 이 제 몸무게가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5: What? No, no, the fruit.
3: 아, 예전에는요, 제가 사실 78kg이었거든요. 지금은 74kg.
5: Oh, no, no, no, no. I didn't ask about your weight. I just want to know how much these fruits are per kilogram.
3: 사실 그런데 진짜 힘들었어요. Difficult, hard. You know, running. 와, 러닝 시작했을 때요. 500m도 못 뛰겠지만은. 와, you know, running difficult, hard.
5: Yes, I know running is tough, but I just want to know the price of the fruit per kilogram.
3: 아, tough, tough해 보입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가 지금은 내가 막 5kg도 막 뛴다 아닙니까? 이게 다 과일, 과일덕이라 예.
5: Oh, excuse me. Please, I just want to know the price of the fruit per kilogram. The apples.
3: 사과요? 애플? 아이고, 과일을...

0: 사람 오는 가베. 아이고 그거는 키로당 3,000원. 근데 그 아까 내 몸무게 그 바디 킬로그램 그거는 비밀입니다. 시크릿 플리즈. 오늘 배워볼 표현 킬로그램당 얼마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1: How much is it per kilogram? How much is it per kilogram?
0: How much is it per kilogram?
1: 뭐뭐당 얼마라고 할 때 당은 per이라고 합니다. 킬로그램당 1,000원. It's 1,000 won per kilogram. 시간당 60km. 60 kilometers per hour. 한 사람당 한 개. One per person.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킬로그램당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per kilogram?
1: How much is it per kilogram?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2: Let's tune in.
4: 맞다, All Star.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4: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타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시간이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웰컴.
0: 참 오늘은요.
1: 네.
0: 되게 많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뭐라고 하죠 영어로?
1: 많은 글이 왔습니다.
0: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찡찡 대답을 뭐라고 해요?
1: 찡찡 대답?
0: 네, 영어로. 찡찡 대답.
1: What does 찡찡 대답 mean?
0: Hold on, let me find. 찡찡 대답 in English. Whining.
1: 지금 어느 쪽에서 찡찡대다가 많이 나왔습니까?
0: 아니, 어느 쪽이냐면 네. 우선은 제가 순위부터 발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 네.
0: 자, 고수님 1등 하셨습니다.
1: 어? 근데요. 누구 끊었지?
0: 네?
1: 누구 연속 이거 끊은 거 아니에요?
0: 어제 어떤 분이셨죠?
1: 자기 일이잖아요, 이게.
0: 저희는요.
1: It's your job.
0: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미안합니다. 네. 근데 고수님
1: correct.
0: 네, 오늘은 고수님이 조금 명예 회복 차원으로 1등으로 들어오신 것 같고요.
1: 네.
0: 뭐 데닐리 님이 2등 하셨고 슈가만 땅님 처음으로 3위 안에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오늘 3등 하셨어요. 슈가만 땅님 요즘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 너무 좋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님 방금 늦게라도 들어왔어요. 오늘 바빠서 조금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1: 핑계.
0: 네. 일부 5등 안까지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님 듣고 계시죠? 어제 진님 1등 하셨네.
1: 1등 했어요.
0: 네. 그래도 안 돼요.
1: 이 추락 어떻게 하지? 좀 심한데. 네.
0: 이 추락 갭이 조금 좀 많이 차이가 나요.
1: 네. 네.
0: 이건 늦은 게 아니고
1: 오늘까지만 봐드리겠습니다.
0: We'll let it slide.
1: 봐주겠다.
0: Let it slide. 그냥 지나가게 하겠다.
1: 네.
0: 자 이제 whining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찡찡거리다?
0: 네, 찡찡대다, 찡찡거리다.
1: 네.
0: 1부 때 날씨 조정 시간에 우리 둥피님이 습도가 너무 너무 높다고.
1: 네.
0: 이렇게 또 한탄을 하셨거든요.
1: 네.
0: 우리 둥피님 2부 때. 지금 퇴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말도 안 돼. 날씨 요정 확 막 이마에서 육수 흘러요. 네. 이제 3단 콤보로 들어왔는데요.
1: 일단 컵을 일단 육수 일단 먼저 받으세요.
0: 그렇죠.
1: 네,
0: 이런 식으로
1: 받으면서 근데 두님 일단 지방 쪽에 많이 It's hot and it's humid there.
0: 네네.
1: Is it raining there? 맞아, 이거는 뭘 안 물어봤네.
0: It is. 네네네. 지금 이제 부산에서 오전에 내렸던 비가
1: 네.
0: 이제 올라갔죠.
1: 네.
0: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더울 거예요.
1: 네.
0: 서울은 더우면 훨씬 덥고 추면 훨씬 춥기 때문에
1: 오케이.
0: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퍼우님께서요. 2부 때 들어오시고 1부 때 이노잡 들으시고 영어 방송 재미있네요. 앞으로 계속 들어야겠어요.
1: 오.
0: 하셔야죠.
1: 오늘부터 저랑 1이 됐습니다.
0: 아, 네.
1: 이름 뭐라고요?
0: 네. 퍼우님.
1: 퍼. 나랑 1인
0: 네.
1: plus forever.
0: Alright.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서님 또 유서님 언급 안 했다고 또 삐지셨네요. 할 말 없으면 시간 끌지 마요. 네.
1: 아니 문자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챙겨야 되겠습니다. 네, 문자 많이 왔는데요.
0: 네네네.
1: 일단 아까 뭐 유서님이 민수 44.
0: 네. 44.
1: 네. 왜냐면 이게 근데 두둥님도 민수 84라고 이거 하는데.
0: 네.
1: 근데 저 일단. 나이를 기억해서 너무
0: 네.
1: 영광입니다.
0: 미수님 네. 칭찬도 있는데 안 읽으세요?
1: 뭐 있어요?
0: 읽을 게 많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1: 네네네.
0: 진님
1: 네.
0: 유쾌한 민수님 지켜야죠.
1: 아이고 지켜주세요 제발.
0: 그러니까요.
1: 부탁드립니다.
0: 네.
1: 민수님이 I use the word in Korean.
0: Uh-huh.
1: 뭐가 엄청 크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0: 네네네.
1: 웅장이 생각났어요.
0: 웅장하다.
1: 웅장하다.
0: Uh-huh.
1: 파도가 웅장하다.
0: Uh-huh.
1: 말이 됩니까?
0: 파도가?
1: 네.
0: 만약에 humongous 하면은 웅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 근데 유술님이 근데 파도에 웅장하다고 안 쓰는데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0: Usually we don't.
1: 근데 그렇게 표현해도 이해는 가죠.
0: You
1: understand.
0: 네, like size wise.
1: 네.
0: 네, 그러면
1: I mean, you don't say food is beautiful, right? 음식이 아름답다라고 보통 하진 않는데 이해는 하잖아요.
0: We do.
1: 네?
0: 그러니까 반찬이 정말 잘 차려져 있으면 크게
1: 이번 whose side are you on? 제 편입니까?
0: 팩트는 이제 짚고 가야 되니까
1: 네. 일단 words, English and Korean you could express it in various ways. 네.
0: 맞습니다. 자, 이 정도로 문자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1: 자, 아니, 문자 몇 개 더 왔습니다. 미안. 잠깐만, 잠깐만요.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엔지님이랑 너무 재밌게 했는데 두두님이 엔지님 민수 휴가 가시면 예비 호스트? 근데 그 밑에 문자가 너무 너무 눈에 띄네요. 우리 아이 아오 아오 아이님 이번에 처음 왔는 것 같은데 1위 했습니까? 저랑 오늘 1위 됐습니다. 아오 아이님. 근데 네네네. 오 괜찮겠네요. 저 죄송한데 휴가 안 가요 저.
0: 이거는 본인이 못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1: 휴가 안 가요. 안 갈 건데 no. 네. I'm never leaving this seat.
0: 네네.
1: 여러분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0: 근데 이제 다은님이 그 얘기를 했네요. 웃는다고 다 착한 말이 아니에요.
1: 빙고입니다.
0: 웃는다고 다 착한 말이 아니에요.
1: 네네네.
0: 네네네. For information.
1: 네, 저는 FYI. 뭐라고 할 때 항상 웃으면서 말하거든요.
0: That's right.
1: 여러분 기분 나쁜 거 절대 아니죠.
0: 네, 우리 민수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네. 저 디지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해야 되는데
1: 30초 남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수경을 쓰는 시즌이 왔어요. 여름 수경, 네. goggles.
1: goggles.
0: 네, 이 swim goggles를 쓰는 시즌이 왔는데, can wearing swim goggles for too long actually make your eyes pop out?
1: 오,
0: 네.
1: 좀 왜냐면 이게 꽉 끼어야지 물이 안 되잖아요.
0: 네, 진짜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1: True.
0: True.
1: 네.
0: Partly true. 네, partly true.
1: 반반이네.
0: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permanent하게 돌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But the spike in eye pressure. 안압이 있어요. So, you know, putting on swim goggles creates a vacuum seal around your eye sockets, exerting a physical pulling force on your eyes. 그래서 안압이 증가는 하지만 영구적으로 눈이 튀어나온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이 위험이 있어요.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1: 20초 남았대요, 조동님이.
0: 아, 녹내장 유발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게 제일 심해요. 팬더 자국이 생긴대요. 눈 주변에
1: 네.
0: 이게 왜 눈 주변은요 the skin surrounding your eyes is the thinnest and most fragile and compressing it for over an hour completely cuts off blood flow and damages cells 그래서 팬더 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10초만 더 주세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매 20분마다 release 벗고요 두 번째로는 압착식이 아닌 와이드 형태
1: 그러니까
0: 뼈를 두르는 거 아니면 네. 그 있잖아요 잠수할 때 쓰는 이 큰 거
1: 아 스쿠버 다이빙 할 때
0: 그쵸 그쵸 네,
1: 스쿠버 가글스
0: 그쵸 그 두 개를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1: 네. 네 저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0: 네네네
1: You know how goggles fog up 수경 쓰면 안에 네. 엄청 안개 끼잖아요
0: 습기가 차죠
1: 네네 습기 찰 때 이거를 if you want to prevent it 침으로 거기 안에 뱉고 침으로 코팅하고 한번 헹구면
0: 네.
1: 이 습기 안 차요
0: 하루 거 해줬어요?
1: 일단 뱉었어요. 하고 제가. 자 오늘의 이노 이노잠이란다. 네, Did you know? 들었습니다.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고기 무슨 고기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과장님 이런 주제로 시간 뺏긴 거에 대해 한마디 하시죠? 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5: 아, I, 한마디 하세요. I should be really in a hurry
1: 네.
5: because of 지주죠.
1: 네네.
5: 그래서
1: 문제가 지주로 지주라고
5: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 뭐 문제가 있어요?
5: 네. 우리 좀 구성에 대해서 지주조 시간을 좀 대폭 줄여야 되지 않을까?
1: 오, 일단 우리 부장님한테 지적했습니다. 방금 부장님이. 네, 이거 우리 PD님 부장님 이게 책임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좋아요. 자, we have HK 과장님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오늘도 수기로 부산. 안녕하십니까?
6: 아, 반갑습니다.
1: And thank you for coming in. How do you feel?
6: 아, 이것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6: These days, I'm so swamped at work.
1: Swamped at work.
6: Yeah. But joining Aus English always
5: Boost my mood.
1: 아, 네, 역시 like clockwork. 이 표현 아십니까? Like clockwork?
5: 아, 모르겠네.
1: Clockwork 시계잖아요.
5: 네네.
1: 시계는 절대 as long as has batteries or as long as running 절대 틀릴 수가 없잖아요.
5: 네네네.
1: 딱 시간 딱 항상 맞추잖아요. Like clockwork.
5: Like clockwork.
1: Like clockwork for you. 네. 자,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61회차입니다.
5: 아, 진짜 여기 time flies입니다. Time flies.
1: 진짜 오늘 7월 1일이에요. Can you believe we are in the second half of 2026?
5: So that's the reason why yesterday.
1: Yes.
5: Minju Sam.
1: Yes.
5: Teaches some really good expression.
1: 네.
5: In this situation.
1: 네.
5: So 곧 나옵니다.
1: 아, 곧 나와요. Yeah. 일단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So as always, let's start with today's 민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의 이야기 나눴어요. 여보. 야, 벌써 7월달 하반기야, 그치?
7: 아, 여보, where did the time go? I can't believe it's already July. Actually, I've been slacking. I need to get back on track. 아, 벌써 7월이라니. 시간 너무너무 빠르다. 나 사실 요즘 좀 게을러서 다시 열심히 해야겠어, 여보.
5: 야, 영어 너무 잘하네.
7: 맞지?
5: 맞아, 하반기니까 다시 이제 좀 열심히 해보자고.
7: 아, 여보, say less! Your timing is impeccable. Better late than never. 다 막 갖다 붙였네 지금 여기. 아, 맞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빠를 때지.
5: 아, 그치 좋아. 아, 근데 있잖아, 우리가 또 열심히 할 때는 하는데 또 쉴 때는 쉬어야지. 그치? 우리 하반기에 또 부산에는 항상 그 축제가 참 많대. 축제, 뭐 전시회, 그럴 만한 데가 참 많대.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
7: 여보, music to my ears. Oh, it rings a bell. 안 그래도 들어봤거든. Oh, my rule of thumb, BEFM. 그래서 빨리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아한테 물어봐.
5: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하반기를 맞아 또 축제 가볼 만한 곳 이런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네, 민호 잘 들었습니다. 유저님이 소중한 과장님 시간 뺏지 마세요. 공무원의 유일한 일탈인데. 이분 우리 과장님한테 일탈이고 이것도 일입니다.
5: 아, 이거 일이에요.
1: 그렇죠.
5: 네네.
1: 네네네.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재밌지 않죠 여기?
5: 아, 재미 약간 있습니다.
1: 일이면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5: 아, 즐기면서 하는 거야.
1: 아, 그래.
5: 감사한 마음으로.
1: 다행입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자, 일단 오늘 민원 잘 들었고요. 어제 나온 다, 그냥 표현들 다.
5: 아, 제가 어제 열심히 봤거든요.
1: 싹 다.
5: Where did time go?
1: 네.
5: I can't believe it's already July.
1: 네.
5: Actually, I've been 이거 좋대요. Slacking.
1: Slacking. Yes. 네.
5: I need to get back on track.
1: 네, 그 복습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 아, 오늘 좋은 표현 너무 많았습니다.
1: 맞습니다. 네네. So as we are in the latter half of 2026, 뭐 그렇게 말하니까 벌써 뭐 2026년이 끝난다 이런 느낌 절대 아닙니다, 아. 여러분. It's the beginning of the latter half of 2026.
5: 맞습니다. 아직 우리 하프 더 남았거든요.
1: 맞아요. Lots 네네. to do, lots to see here in Busan City, and 우리 과장님 will be filling us in.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5: 저기 죄송한데 첫 번째 가기 전에 우리 댓글이 갑자기 많이 왔어요.
1: 네.
5: 토리님 반갑고요. 오랜만에 오셨다고.
1: 아이고 토리님. 유저님 오랜만에 왔습니까?
5: 아, 바쁘신가 보네요. 저 유저님 민수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음.
1: 빙고. 진짜. 스트레스.
5: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르라고 안 적었는데. 그렇고요. 와, 우리 두둥님 댓글 읽으면서 업무 스트레스 푸시던데. 제가 댓글 읽는 거 좋아합니다.
1: 맞아요. 네. 맞아요. 다 읽어요. 여러분 이상한 거 한번 보내보세요.
5: 아, 우리 닥터 수님 반갑고요. 이재원 네. 터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1: 좋습니다. 자, let's get it. Updates on Busan City. Yeah. What's first?
5: First one is about cars.
1: Cars.
5: 네네.
1: Not the movie, right?
5: 아, 무비도 뒤에 나올 건데.
1: 그래요? Yeah. So, cars sounds interesting. Please tell us.
5: Sure. The Busan International Mobility Show 2026. 이제 2026 부산 모빌리티 쇼인데요. This one will be open daily from 10 a.m. to 5 p.m. Mm-hmm. but 6 p.m. on weekends until the end of this week at Bexco.
1: Mm-hmm.
5: Under the theme Moving Tomorrow. 그러니까 이제 내일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인데요. Moving Tomorrow.
1: 네.
5: The event features around 2,000 booths from 141 companies across 12 countries.
1: 2,000 booths? That's quite 네, a lot.
5: 굉장히 많아요.
1: 네.
5: As you can see, you can enjoy a variety of programs such as 이게 뭐 핵심이죠. Riding new cars.
1: Mm-hmm.
5: And also viewing air and maritime mobility exhibits.
1: Okay.
5: And also motorcycle experiences and also safety activities, etc.
1: Yeah.
5: But the thing is, ticket price, it is paid one. The ticket price is 12,000 won.
1: Okay.
5: 12,000 원이에요. But 네. elementary to high school students and seniors over 65 can receive a 2,000 won discount.
1: Okay.
5: In addition, children, veterans, and other eligible participants can attend the event for free.
1: Oh, okay.
5: 학령기 미만의 아이들, 네. 뭐 유공자분들 뭐 등등은 이제 무료고요. Tickets can be purchased both online and offline.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official website of the event.
1: 어,
5: 여기 나오네요. 우리 이제 포스터가 나오죠.
1: 맞습니다. 포스터도 멋지네요.
5: 굉장히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1: 맞아요. 네네. So that's the Busan International Mobility Show. Car show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5: 아, 맞아요. 이게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에요.
1: They have cars. 네네. They have cars. But the mobility 단어.
5: Right.
1: 그냥
5: mobility.
1: The way people move. Right? How to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5: 맞습니다.
1: Whether it be on ground, yeah. on the sea, in the air. 다 있으니까. Definitely check that out. Cool. What's next? 아, 죄송해요. 문자.
5: 아, 우리 유저님.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음.
1: 아, 아마 목소리 이제, 때문에.
5: 예, 예, 목소리 때문에. 네,
1: 일단 뭐 저는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5: 네네.
1: 그쪽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했어요. 어, 죄송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부장님.
5: 아, 굉장히 곤란한 네. 발언이네요.
1: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
5: 네, 예, 예. 네. Second one.
1: 네.
5: Second one is about flowers.
1: Flowers. How nice. Summertime flowers.
5: 네, 네. The 16th 발음이 조금 어려운 hydrangea.
1: 어, 좋았어요.
5: Hydrangea. 수국입니다. 수국. 수국. 네. 다 아시죠? Hydrangea.
1: 이쁘죠.
5: Flower Cultural Festival. 수국 꽃 문화 축제인데요.
1: 네.
5: This one will be held from this Saturday to next Sunday at Taejongdae area. In Korea, hydrangeas, 수국, are a popular early summer flower,
1: yeah.
5: especially loved for their lush, colorful bloo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rainy season scenery.
1: 아마 우리 부사분들도 이 꽃 많이 알 겁니다. 우리 뭐 어른 특히 뭐, 뭐 어머님들, 이모님들, 고모님들 다 이제 그 푸사 다 이 꽃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5: 아, 사실 저는 I have no idea about this 네. flower before I searched this one, but after I searched the image of hydrangea, I realized it's really beautiful.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1: 진짜 예뻐요.
5: 네네네. 네. This 영도구 district hosts this festival, and you can enjoy totally 5,000 trees of hydrangea. 약 5,000 그루의 수국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Adding to that, there will be other various programs like busking, concert, photo exhibition, flea market, even food truck, 네. etc. The thing is, you can enjoy those programs only on weekends. 그러니까 주중에는 꽃 구경만 할 수 있고
1: okay.
5: 주말에 가시면 you can enjoy busking, concert, photo exhibition, flea market, food truck, etc. So for more detail, please visit the 영도구 district website.
1: 네, so that's the 16th Hydrangea Flower Culture Festival 수국 꽃 문화 축제. That sounds fun.
5: 여기도 우리 포스터 나오는데 포스터도 상큼하죠.
1: 오, 이쁘다. Lots of various colors.
5: 이거 좋네요. 여기 수국이에요, 수국. Hydrangea.
1: 이쁘죠? 이거 직접 사진 찍으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5: 아닙니다. 제가 저기 네. 우리 그 부산 관광을 이렇게 대표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1: 네.
5: Visit Busan.
1: 예,
5: 거기 있는 사진들입니다.
1: 아, 네. 별로 그러면 일단 소울이 없네 이 사진들.
5: 맞아. 제가 이렇게 잘 찍지는 못하고요.
1: 너무 이쁩니다. 자, 근데 혹시 뭐 수국 꽃 문화 축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바빠서 못 갔다라고 걱정하실 분들 걱정 마세요. 왜냐 꽃이 여기 있으니까.
5: 아, 우리 유저님 와 수국 꽃 과장님 배우자분이랑 가셔야죠. 누가 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가서 누가 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1: 아 근데 그런 센스는 있어야 돼요.
5: 아 쉽지 않아요. 네. 아 우리 이현희님 잘 살고 계세요? 아시는 분인가요?
1: 그 글쎄요. 이현희님. 저 아세요?
5: 일단
1: 잘 있습니다.
5: 예, 예.
1: 잘 있어요.
5: 아 당황스러운. 아,
1: 혹시 근데 이쪽에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있는지 답변해 주셔야죠.
5: 아 저도 잘 살고 있는데 누구시죠? 잘 모르겠는데. 예,
1: 예. 좋습니다. 자, what's next?
5: Third one is about theater.
1: Theater.
5: Theater를 제가 네. actually I realized theater

0: has the meaning of 연극?
1: 연극도 되고 네네. like a movie theater도 되잖아요.
0: 예, 원래는 저도 movie theater만 알고 있었거든요.
1: 아.
0: 예, 근데 연극도 되더라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theater. 연극의, 그러니까 movie theater는 그냥 그 장소, 네네. 영화관. 네. 이거 theater is acting.
0: So Busan City and the Korea Theater Association will hold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인데요. This one will be held from July 1st to July 26th at various places like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하는데 부산 시네마 센터, 부산 시티즌스 홀, 이제 시민회관이고
1: 네.
0: 금정 컬처럴 센터, 금정 문화회관이고요. 백양 컬처럴 아트 센터, 백양 문화예술회관, 부산 컬처럴 센터, 부산 문화회관, 가온 아트, etc. The festival, which originated from the National Regional Theater Festival, first held in Busan in 1983.
1: Wow.
0: 1983년에 이게 처음. 그러니까 올해가 44회겠죠.
1: 네.
0: So this one is one of the largest theater events in Korea.
1: Mm-hmm.
0: This year's edition will be hel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1: 그러니까
0: nice. 16년 만에 부산에서 다시 wow. 개최가 됩니다.
1: But the first one was held in Busan too,
0: 그러니까 이게
1: right?
0: 되게 역사가 깊죠.
1: 진짜. Could you share some details of this festival?
0: Say less. The festival will include competitions featuring representative theater companies from 16 cities and provinces mm-hmm. and also an international director collaboration program
1: mm-hmm.
0: With Busan theater groups and also a youth theater networking festival and various public participation events, etc.
1: Yeah.
0: The thing is, you can make a reservation for each theater at the website of this event.
1: Mm.
0: There are two types of tickets. First one is about you know, price will be 20,000 won. 그러니까 2만 원 상당의 이제 유료 연극도 있고요.
1: 네.
0: Also, there will be free edition. 이제 또 무료 버전도 있어요.
1: Mm-hmm.
0: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1: Nice. So that is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taking place starting today, going through the whole month almost.
0: 맞습니다.
1: July 26th. 네. We have time for one more. What's the last one?
0: 우리 이현희님. 웃음만 짓고 답이 없으시네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1: 누구한테 저는 네, 말하는지. 네.
0: Last one is another exhibition.
1: Exhibition
0: all about fishing industry. 오. 수산업에 대한
1: 부산이면 그거죠. 네네. 네.
0: Busan Marine Natural History Museum. 부산 오. 해양 자연사 박물관.
1: 여기 진짜 재밌어요. Yeah, 신기한 거 진짜 많더라고요.
0: Located at 동래구.
1: 맞아요.
0: This one is holding a special exhibition titled 36. The Lost Era, Records of the Busan Sea. 그러니까 제목이 36, 잃어버린 시대, 부산 바다의 기록입니다. From today to until the end of next month on the museum's fourth floor, the exhibition introduces the history of Busan's modern and contemporary fishing industry, covering the period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through the years following Korea's liberation, including the 1950s and 60s.
1: Yeah.
0: Visitors can explore and learn about Busan's fishing industry and also history as well. So I believe this will be really great chance for especially for kids.
1: 맞아요.
0: 네.
1: 네.
0: 우리 부산의 근현대 이런 수산업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So another opportunity for the whole family to go and learn. But 여기 원석이 박물관요. 진짜 신기한 건 진짜 많아요.
0: 아,
1: they have snakes like pythons.
0: 아,
1: 엄청
0: 맞아요.
1: 큰 뱀도 있고요.
0: 맞아요.
1: 거북이도 엄청 큰 것도 있고. Crocodiles.
0: 네.
1: Like alligator, crocodiles, 악어.
0: 아 맞아요.
1: 또 있으니까 진짜 신기해요. 애들 진짜 좋아요.
0: 맞습니다.
1: 네. Good stuff. So lots to do, lots to see and check out here in Busan City.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that rundown. 네. Time for 영어 배우기. 우리 여기 혹시 걱정하는 분 있었어요. 네.
0: 두둥님
1: 시간
0: 도둥님.
1: 됐는데 영어 안 배우나요? 이게 다 난료 때문에. 날씨 요정 일부였는데.
0: 아 우리 유저님도 많이 부시네요.
1: 네.
0: 아, 우리도 문요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 아, 참치 먹고 싶다, 참치랑.
1: 자,
0: 네. 이거 드립니다.
1: 네, 궁금한 건 뭐 있습니까?
0: 이런 우리가 또 그냥 이성관계에서 쓰는 표현 오늘 가져와봤습니다.
1: 이성관계. 네, 저는 잘 알죠.
0: 이게 좀, 아이고, 제가 오늘 우리 와이프한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1: 네.
0: 이제, 아,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과분해요. 그녀는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1: 아, 이분이 왜 나랑 있지?
0: 아, 그 아, 좋은 표현이네요.
1: 이런
0: 예,
1: 정도.
0: 예, 나한테 과분한 사람.
1: 네, 네, 네.
0: 그녀는 나한테 과분하다.
1: She's out of my league.
0: 아, 내 리그 밖이라는 거네요.
1: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와이프가 뭐 그냥 리그를 잘 몰라서 그

0: 완전 KBO면요. KBO. KBO로 생각합시다.
1: 예, 예, 야구.
0: 그러면 과장님은 그 어린이단.
1: 아, 네, 네. 네.
0: 초등학교 어린이단
1: 예.
0: 야구.
1: 예, 예.
0: 네, 야구단입니다. 그래서 she's out of my league. 완전 나 뭐 아. 이렇게 와이프의 레벨 정도 아니다.
1: 아, 오늘 집에 왔어야겠네요. She's 네.
0: You are out of my league. 네. 이렇게
1: 좋습니다.
0: 알면 됐어라고 이렇게.
1: You are out of my league.
0: Good stuff.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information. You have yourself a good and hopefully dry rest of your week.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아, 바이바이.
0: 네. 좋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여러분 아시죠? 이거 back and forth. 티키타카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고요. No hard feelings, right? No hard feelings. Thank you so much for enjoying the show. I'll be back here same place, same time tomorrow. In the meantime, 유나가 부릅니다. 오르트 구름.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Zero Waste Rangers.
7: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8: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9: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8: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9: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8: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9: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8: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9: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8: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9: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8: Refuse, reduce.
9: Reuse, recycle.
8: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10: 와나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11: chance. I call him.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12: 7:00

0: to you.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The time is now 8 o'clock.

0: T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0: 거네.
1: Hello. Hi.
0: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럼 부담 갖지 마.
1: Okay then. Excuse me. Hello. Excuse me.
0: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어제 온 그 손님이네. 하이, 하이. 아이고, 참말로 내가 손님 오는 줄도 모르고 이래 막 신이 나갖고. 아이고, sorry, sorry.
1: It's no problem. Today,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0: 예? 지금 뭐라 했습니까? 프로예. 아이고, 부끄러우라. 아이라예. 프로는 아이고. 아마추어, 아마추어.
1: What are you saying? Pros and amateurs? For buying fruit? I don't think that really matters. I was only asking if there were any promotions. Special discount?
0: 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그 뭐 좀 싼 거 그런 거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요. 스페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 보니까.
1: Right. I came back because the fruit I bought yesterday was so good. Today, if there's anything especially cheap, I'd like to grab some. How about persimmons?
0: Persimmon. 아, 이제 씨를 좀 낭독해라 하는 건가? 가을 하면 씨 맞거든요. 들어보이소. Listen carefully.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시몬, 너는 아느냐?
1: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2: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1: Promotion,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을 나타낼 때 promotion, 어떤 것을 널리 알리는 홍보의 뜻을 나타낼 때도 promotion, 할인, sale, 1 플러스 1 같은 이런 모든 판촉 행위도 통틀어서 promotion이라 하는데요. 줄여서는 promo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행사 중인 제품 있나요?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1: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your B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n.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 금융 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스쿨 리포터들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9:00